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작은 배려와 섬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어줄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화평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5월 31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여기에 모인 우리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역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방법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으로 함께 나누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하늘이 푸르고 새 찬송가 47장이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리고 알렐루야 성교합창단의 굳게 서리 세 곡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5월 31일 주일, 교회의 생명력.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는 19세기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스펄전이 하루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은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 전체 주민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4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당이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이후 두 번의 폭격과 화재로 터버너클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은 재건이 됐지만 유럽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성도들은 20명에서 30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노인과 관광객이 전부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시 가슴이 뜨거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으면서 유서 깊은 터버너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진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면 언제든 부흥의 불꽃은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의 크기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일당 100의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주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열정 있는 성도가 되어 교회의 부흥에 쓰임 받읍시다. 아멘.

네, 세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영락교회 갈보리 성가대의 교회여 일어나라. 테너 정익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진아의 내 마음 다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 듣고 계시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대전 93.3MHz, 청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주일 아침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조수아님의 놀라운 그 이름, 박신학 콰이어의 그 이름을 찬양. 두 곡 함께하고 오시죠.

네,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문제보다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 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패밀리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들의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전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 전파에 실린 복음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곳곳에 생명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우리 방송의 초창기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먼 땅 좋은 기별. 오늘은 개국 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송되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해외에서의 반응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허가 직후 극동방송의 방송시간은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7시간, 주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간이었습니다. 개국 당시에는 타마슨 선교사가 영어 방송을, 버그스트롬 선교사가 중국어 방송을, 한용석 총무가 한국어 방송을 담당했는데요. 1957년 3월 20일에 방송 요원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명 씨가 입사한 기록을 봤을 때 한용석 총무는 3개월가량 방송을 맡아 수고를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57년 7월 25일경부터 러시아어 방송이 시작됐는데 코지올 선교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하깃동 시절 대북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이북 동포에게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극동방송의 첫 대북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성경이 없어서 읽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는 남한 동포들을 위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성동 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1964년 편성표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부터 10분간 진행됐습니다. 성경이 없는 북한 동포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청취자에게 보내는 성경 낭독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듬해인 1966년에는 처음으로 현재 극동방송의 대표적인 대북 방송 프로그램인 복음의 메아리가 등장합니다. 주일 오전 5시 10분부터 30분간 방송됐습니다. 이와 함께 1962년에는 극동방송이 해병 제1여단의 대적진 확성방송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대북 심리 방송이라 할 수 있으며 1969년 2월부터는 한국기독장교회가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동포를 위한 대공방송인 소망의 시간을 새벽 6시부터 일주일에 3번 15분씩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소련어, 즉 러시아어 방송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어 방송은 코지올 선교사가 부인과 함께 1957년 7월 2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SGA, 즉 슬라빅 복음협회 소속이었습니다. 폴란드는 1차 대전 이전까지 소련에 예속돼 있었기에 러시아어가 가능했습니다. 1937년에 캐나다로 이주해 있던 중 팀 선교회에서 SGA 총재인 데이나카에게 러시아어 하는 부부를 보내달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인 1957년 10월에 발렌티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의 첫 편지가 일본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는 동경의 사수함을 통해 편지를 받았는데 발렌티나의 편지는 그렇게 도착한 편지들 중에 하나였고 이 편지를 받아든 코지올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렌티나는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지역의 작은 농사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지올에게 메시지를 밤마다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 따르면 발렌티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성경책을 하나님에 대해 당신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 성경 사본을 간절히 세 번이나 반복하며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방송의 시베리아 청취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후 국제복음주의 방송, 즉 극동방송은 러시아어 방송에 반응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러시아어 성경 두 권을 발송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성경 보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들이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요청자들에게 성경책 한 권은 일본에서 송달됐고 또 다른 한 권은 핀란드에서 송달됐습니다. 책을 받은 청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은 데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청취자는 성경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확실히 성경책 도착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련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 선교사들은 확신했으며 러시아 방송 팀원들은 청취자 편지에 일일이 반응해 성경을 발송해줬습니다. 타마스는 러시아에서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 울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할 때 캐나다의 러시아인들은 가도 헛일이다 라며 만류했는데 러시아에서 온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주니 그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6개월 후에 2시간으로 연장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편지가 왔는데 1957년 첫 방송 이후 1965년 3월 22일까지 러시아에서 받은 편지는 모두 120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러시아어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가끔씩 기독교적인 내용 송출에 대한 비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66년도에는 무려 100여 통의 편지가 날아들어 개국 이래 한 해에 가장 많은 편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에는 30여 통으로 줄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사할린 동포 한 명이 한국말 성경을 보내달라는 애틋한 편지를 보내오는 수확이 있었으며 이에 성경을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다른 언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서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틀림없이 듣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러시아어 방송은 처음에는 자정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송출되다가 나중에는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는 러시아어 방송,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는 중국어 방송,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러시아어 방송과 중국어 방송을 재방송했고 이어 한국어 방송이 송출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등 5개 국어로 13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어가 추가됩니다. 1963년에는 16시간이 방송됐는데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 4시간, 한국어 3시간,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를 일주에 45분씩 방송했습니다.

한편 몽골어가 1967년 11월 1일부터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공문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외에 일본어도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러시아의 발렌티나, 그리고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북한 동포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단순한 전파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 보내는 이 기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국경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으며 소망의 소리를 멀리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지난번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9476번인데요. 극동방송 70주년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디오로 듣는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극동방송 개국을 위해 미국에서 모아진 그리스도인들의 크고 작은 헌금이 너무나 감동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은혜가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경험하는 예수 닮은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동참으로 극동까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징계의 목적과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낫.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 자녀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시험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 책 기초성경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징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더 기초해서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신앙의 본질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의 영어로 말하면 우리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자,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며 제가 중간부터 읽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렴이라. 이 부분 기억하고 계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뒷부분 기억하세요.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이 말은 목소리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궁극적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뭘 볼 수 있냐면 동일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삶을 살도록 징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요. 가장 잘.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구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으면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핵심이 결국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도록 그들에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징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또 한 시간 전체를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신명기 30장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명령에서 이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자, 그건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 역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본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한 부분은 믿음의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십자가에 의한 삶 얘기하면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 결국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 그런 하나님의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이게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며 운행하시고 앞서가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징계하신 목적이 그렇게 되기 위해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이 주어지기 위한 거죠. 그걸 우리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할 거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 30장의 삶을 살 때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것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 매우 많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쯤 태어났고 지금 이삭의 이때쯤이 나이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이따 보면 알지만. 그러면 그의 나이 110, 뭐 5살에서 120살 정도 됐으려나? 이런 나이인 거죠. 근데 그때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곧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였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귀한 게 이거예요. 순종의 열심이에요. 지금 자식 데리러 가요. 자식 죽이러 간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독자. 늦둥일수록 내리사랑이라고 귀엽다는데. 얼마나 늦둥이를 낳아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 독자를 죽이러 간다니까요. 올라가는데 또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아들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할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데, 이제야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의 중심에 실제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 아브라함 이런 복 받았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신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태우시되 열방의 택하시되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 전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님 모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세 백성 교회를 세우셔서 이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회복을 온전하셔서 사는 것,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는 이 구속 역사를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뭐죠? 징계를 통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걸볼수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맹세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세 번째,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그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성경의

말하는 징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징계를 하나님 훈련으로 여기라. 믿음의 시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시련, 꾸지람이라 표현하,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표현한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생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요셉 애굽생활, 다윗의 광야생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길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NIV 성경을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디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 훈련으로 인식하라. 그러면 훨씬 우리가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야고보서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문안한 다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시련에서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훈련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죠. 세 번째, 소홀히 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소홀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만 의존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제외되었습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도 신방을 못하는데 과거에 신방하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닥쳤을 때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광야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거든요. 이 상황 닥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일은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심각한 불신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똑같은 구절. 가볍게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낙심했다고 써있지 않은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이해하고 곧바로 올바른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낙심을 방치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광야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라.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반복

0: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던 아들이 있으리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바울만 하더라도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에 세워지기까지 10년 이상을 무명으로서 그 놀라운 예수님 만난 경험 또 그 많은 경험들 또 하나의 많은 지식도 있었음에도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만 하더라도 15년에서 10년 사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빚어졌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세우세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게 결국 30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셉이 왕이 될 때도 30세였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면 1절부터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4절까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바라봄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 다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 흩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거기 다루는 게 쭉 보시면 그들의 그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저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쭉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고 음행을 다루고 있고 주를 시험하는 거 불신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원망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이 시험이 뭘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만 시험 전체가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던 이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징계하신 거였다고요.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보내시지 않는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시는 이 징계를 정말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곤충을 매우 사랑하는 곤충 학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고치를 찢으려고 몸부림치는 나비의 애벌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에 비해 고치가 너무 견고한

듯 보여서 곤충학자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가위로 그 고치를 찍고 나비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나비는 공중을 몇 번 선회하더니 땅에 주저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스스로 애를 쓰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가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고 물기가 마르지 않아 날개가 약해졌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죠. 그래서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힘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기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변화시켜줄 무엇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내면이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김인희님의 음성으로 그 생명이 나를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코어가 부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버섯을 키우시기까지는 이틀이 걸리지만 참나무를 키우시기까지는 무려 60년이 걸린다. 버섯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참나무가 되고 싶은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성장이 더딘 것만 같아 답답하기 짝이 없는가. 왜 이리 오래 걸리지?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라. 이는 그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귀를 쫑긋해라 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요지는 죽어야만 산다는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기주의가 죽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대신 틈만 나면 땅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한다. 여기저기 들추고 다닐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잠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라.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예수 생명의 양식, 조준모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Heavenly Medley Singers의 Beautiful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Beautiful 2, 사랑 이야기 이 집에 수록된 연주 찬송, 그리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송 이어집니다. 십자가.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싶어 조급하게 굴 때가 많은데요.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 머물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한부용님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방송교회 복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FABC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오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의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어버렸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한 주간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송상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임하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절마다 아름다움을 더하시고 가정마다 사랑을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사랑과

평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맡겨주시며 함께 울고 웃는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로 지친 부모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가정을 지켜온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양육을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부모의 등을 통해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자녀의 웃음을 통해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따뜻한 동행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 말없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는 높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랑이 될 수 있는 낮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프로그램보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형식보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경제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서로 비방하는 이 나라의 정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회복을, 불안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목소리는 높이며 마음은 낮추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0: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0: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0: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0: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0: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1: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0: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비방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나에 대해서 막 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이제 여기 뚜껑이 이렇게 탁 열리잖아요. 또는 내가 어디를 갔는데 회사에서건 어떤 모임에서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꼭 욕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시선이 좀 나에 대해서 항상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사람이 근처에 있다.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아, 이 사람이 또 뭐 꼬투리 잡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관찰하는 듯한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요. 12절을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자들이 뭐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고 돼 있죠. 이 본다라는 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나, 저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나 이러면서 다 눈을 뜨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12절 말씀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뜻밖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헬라어로 아가페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는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early Beloved, 사랑받는 자에게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이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렸던 초기교회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람들의 그 싸늘한 시선 속에서 신앙을 이어갔던 그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야, 그걸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말해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말하느냐? 11절 다시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받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예배당까지 오시는 동안 거울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아,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울을 한 번씩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시고 어떤 생각 하셨나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더 생겼고 이전만 건강이 못하고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육신의 껍데기로 보면 사진 찍기도 싫어. 점점 나이 들면 사진 찍기 싫어지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별로 요즘 사진 찍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우리 겉모습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었다 생각해봐요. 그 말은요, 이 귀로 들어왔다가 저기로 나가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품거나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하거나 내 안에 분노로 내 마음을 채우거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흉터로 남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요. 내가 그 말을 붙잡아서 내 마음에 담고 이렇게 있으면요. 내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 마음을 그런 것들로 더럽히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을 향한 비방의 말을 다 마음에 담았다면 아마 그들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해서. 근데 그들은 그 말들이 자기의 마음에 담겨서 자기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하고 맞대어서 싸우지 말고 그들의 멱살을 잡지 말고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죄가 틈타지 않도록 그것과 싸워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고요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악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가지면서 나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 저때 행실은 한 번의 선행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요. 라이프 스타일.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삶의 방식, 너희의 삶의 방식이 선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성도가 자기가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있는 동료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 그 교회 다니는 티 좀 내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면서 정중하게 물었대요. 아,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늘 애를 쓰고 있는데 혹시 제가 뭘 실수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뭘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는지,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냐하면 당신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무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 보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교회에 다니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꾸 교회 다니는 티 좀 내지 마. 당신 보면 나도 교회 따라가고 싶잖아. 얼마나 좋을까요?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313년에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국교가 아니고 공인.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렇게 313년에 그런 황제의 칙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뒤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야, 이건 좀 아닌데, 이거 로마는 원래 다신교 사회잖아요. 여러 신전을 세우고 신을 섬기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아, 이거 안 되겠어. 기독교를 좀 이렇게 몰아내야겠어. 기독교 이거 힘이 너무 세지는 것 같아서 약간 기독교의 힘을 빼고 로마가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좀 잘 섬기는 것으로 종교의 판도를 바꿔야겠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이들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로마가 다시금 다신교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 그 연구를 하고 이제 딱 연구를 한 뒤에 이 율리아누스가 이 황제하고 가까이 지냈던 한 사제, 그러니까 이교도 사제죠. 그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제죠. 그 사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황제가 이 이방 사제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데 그 편지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무신론자들이 번성하는 이유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의 별명은 무신론자였어요. 진짜 웃기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무신론자라니. 로마 사람들, 오만신을 다 믿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신을 안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저 무신론자들이 번성하는 이유는 나그네에 대한 그들의 자비심,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보는 열심, 그리고 그들이 꾸며내는 삶의 거룩함 때문이다. 우리 이교도 사제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저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부양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구나.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교도 사제에게 보낸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약해. 그리고 병이 들었어. 때로는 딸이야. 그러면 이 영아를 유기하는 일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자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포대기에 쌓여서 버려진 채 울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자신의 집에 가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물질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터이고 또 병약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는 것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에서 죽도록 버려둘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하나. 그런데 율리아누스 황제의 서신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로마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비방의 상황 속에 놓일 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세상이 입도 뻥긋 못할 만큼 교회가 힘이 세지면 그러면 됩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멱살 잡고 싸우면 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정도로 그런 거룩한 삶의 방식,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 14절을 보시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의 사회의 질서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존중했어요. 때로는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그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실 순교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죽였거든요. 불태워 죽이고 사자에 찢겨서 죽게 하고 굶겨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하여 처형을 명하는 그 황제를 바라보면서 욕지껍거기를 하거나 또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죽음으로 죽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처형대에 설 수 있나? 그 다음에 봅니까?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돼 있어요. 저때 사환들은요 우리가 아는 노예 둘로스가 아니에요. 저때 사환들은 집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저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리사로 일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주인의 이발사로 또는 저택 관리인으로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으로 또는 회계를 맡은 집사로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몽학선생,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가정교사로 때로는 의사로 저때 사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직업을 다 포함하는 그런 용어예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 우리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 요즘 직장 갑질이요. 얼마나 이게 사회 문제가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좀 이렇게 엄격한 이런 게 아니고 내면이 비틀어져서 그 사람을 대하여서 굉장히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해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니까 그들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야. 그러면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때 무사람을 공경하며라는 단어하고 왕을 존대하라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만일에 이 내용을 봤으면 아주 기분 나빠했을 그런 표현이에요. 무사람과 왕에 대한 태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조건 굴복하는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릇된 사회의 질서, 악의 질서에 대해서는 이들이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예 하고 따라갔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았어요. 그 시대의 악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 고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릇된 질서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너희가 따라오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내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쉽고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죠?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던 인물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요. 대적들의 방해가 심해지고요. 야, 이게

되나 보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불가능한 모양이다 라고 할 때 스룹바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사는 거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되는 거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담대함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새로운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소망의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큰 산아, 우리의 인생 앞에 큰 산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큰 산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면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담대함,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해요. 마지막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앞에 있는 큰 산이 내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비방에 시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여건과 형편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 참으로 나 자신이 초라하고 나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주님 의지할 때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내 형제와 자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나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교회의 곳

그 섬김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더 큰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아무리 세상이 큰 산과 같이 거대해 보여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되남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우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622-6900, 042-622-6900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세계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그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

0: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발견하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듣었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네.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뭐 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은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와.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네. 다
0: 이제 오셔서.
1: 예.
0: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조만 삼국으로 네.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0: 야.
1: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0: 그쵸.
1: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0: 오.
1: 그리고 문 두드리는 거 저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0: 그쵸. 두근두근. 경기 일으킬 만큼.
1: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0: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1: 네.
0: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1: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에미나이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0: 아.
1: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0: 네.
1: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0: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1: 나왔어요.
0: 네.
1: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0: 네.
1: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0: 네.
1: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0: 네.
1: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0: 경찰서에서?
1: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0: 네.
1: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
1: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0: 네.
1: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0: 아.
1: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0: 야.
1: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0: 아.
1: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0: 네.
1: 그다음에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아,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아,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 철창 밖에 있는
0: 관수가
1: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0: 네.
1: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네. 아마 좀

0: 좀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1: 정말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네.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예.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뚝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 격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이럽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훌레벌떡 예. 확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그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제가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 좀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잠시 또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이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자, 정유라 자매와의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는 거예요.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0: 오.
1: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제가 그
0: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0: 오셨군요.
1: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아이고. 상태였어요.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0: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1: 네.
0: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1: 와.
0: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1: 네.
0: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 네.
0: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 야.
0: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1: 네.
0: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1: 오.
0: 네,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아니,
1: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0: 보여주셨어요.
1: 그쵸.
0: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1: 야,
0: 네, 일 없어.
1: 괜찮다는 얘기로.
0: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번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1: 오.
0: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네.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1: 네.
0: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롱이었어요.
1: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 품을 떠나면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1: 야.
0: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나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1: 네.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세네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천 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0: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네.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 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아멘. 써낼 겁니다. 네.
1: 하나님이 우리 유나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이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네.
0: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1: 아.
0: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유나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또 한 달이 채워지네요. 5월의 끝날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벌써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보다 먹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은 음식 또 요리 관련 프로그램들을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도 음식과 관련된 역사가 여러 나타납니다. 주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요.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도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적도 있죠. 이제 육신의 그 음식들을 넘어서 영생의 양식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 먹고 마시며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경민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0084님 사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네, 0084님의 너무나 좋은 사연이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천하 만물, 우주 만유를 지으셨나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소설의 책이 놀라게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며 찬양하나.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세상의 그 속박들에서 자유하게 돼요. 바로 이 자유 안에 제가 중증의 시각장애, 여기서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니 우리의 몸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이 진리를 누가 합니까? 세상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또 언제나 지혜롭게 분별하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나뿐 아니라 그 함께 자녀된 성도도 우리 같이 주 안에서 위하고 주 안에서 염려하며 주 안에서 같이 이렇게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좋은 내 친구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0084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조수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네, 아, 이번 사연 너무나 애틋하고도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생각들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사연인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함께 기도도 부탁드리는 그런 사연입니다. 2545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평안하셨는지요? 저야 주말마다 목사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서 기쁨입니다.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이상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이제야 느끼고 보게 됐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외가를 찾아오는 서유를 목사님으로부터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유치부 담당 선생님까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은 예배 후 아이의 눈을 위해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답니다. 그 관심과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웃을 위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연이었고요. 그리고 추신을 달아주셨어요. 서유의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2545님. 네, 손주 서유가 지금 이 어린아이가 희귀 질환이 발병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서유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먼 곳에 사니까요. 따님하고 같이 살아요. 딸의 자녀입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교회 할아버지 출석하시는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까지 다 너무나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내 아이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아이가 눈이 불편한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수 기도까지 해 주셨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하는 사연이에요. 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곳인 줄 미처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뭐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엉뚱한 얘기들 많죠. 네,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만한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부족함도 고쳐 나가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 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하겠습니까? 다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선행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할 뿐인 거죠. 오해 없으면 좋겠고요. 믿음 없는 분들이라도요. 믿음 어리신 분이라도요. 이렇게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밤낮 없이 흐르는 시냇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이어지며 그 큰 물두멍은 다시 한 올 한 올 증발해서 구름을 빚습니다. 그리고 물이 되어 땅으로 내리죠. 그렇게 돌고 돕니다. 이 순환의 이치를 따라 비록 그 형상이 다르더라도 한 몸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죠. 그 모든 자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참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 깊이 감사할 뿐입니다. 텐트메이커스 앨범 중에서 예수나의 치료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넓은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원로에게 길을 묻다 유진삼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원로분들을 모시고 원로에게 길을 묻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대전 디딤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문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대전 디딤돌교회 올로우 목사님이신 박문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목사님 소식을 기다려온 우리 방송가족들에게 따뜻한 안부와 또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전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축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0: 네, 목사님께서는 초창기부터 방송 선교에 또 디딤돌이 되어주셨던 목사님이시잖아요.
1: 네네.
0: 오랜만에 방송사를 찾으면서 느끼신 또 소감과 이야기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 하면 순수한 복음방송이잖아요.
0: 네.
1: 1989년도 12월에 개국 예배 드릴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까지 오직 순수한 복음방송, 다시 말해 상업방송 안 하고 성도님들의 그 헌금으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 굉장히 감사한 거고요.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직원들도 순수해요. 가끔 이제 초청받아서 이렇게 직원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0: 네.
1: 참 순수해요. 그래서 복음도 순수하고 사람도 순수하고 그냥 편안해요, 오면. 그런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인상이.
0: 네, 저희들을 또 이렇게 좋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초창기 때부터 한결같이 저희 극동방송을 기도와 물질로 섬겨준 교회가 디딤돌 교회였더라고요, 목사님.
1: 네네.
0: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도우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1: 어차피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것이 언론이잖아요.
0: 네.
1: 물론 뭐 대전에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0: 저렇게 방송이 있는데 극동방송은 순수한 보험방송이니까요. 애정이 있죠. 그리고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제 설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극동방송이 참 좋다. 또 이게 북한에도 가잖아요.
1: 네.
0: 소련까지 가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극동방송이.
1: 네. 북방선교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결같이 저희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송설교로 참여해 주시고 또 방송선교 전파선교사로 함께해 주신 이 디듬도 교회 특히 우리 박문수 목사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시고 제주에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아마 38년 정도 목회를 하셨죠?
0: 제가 총 42년 중에 38년을 대전에서만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1: 아, 42년 되셨군요.
0: 네네.
1: 정말 4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오신 목회 현장을 떠나 이렇게 마주하는 목사님의 하루 일과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저는 은퇴 자체가 굉장히 축복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게 휴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1: 네.
0: 특별히 제가 이제 제주에서 이렇게 반절 살고 육체에서 반절 사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유로움이 있어요. 쉼이 있고요. 전에는 뭐 목사와 사모로서 많이 활동했는데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남편과 아내로 정말 부부로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새로워요. 감회가. 그런 면에서 좋고요.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침례교 총회장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교회 행사에 있거나 또 제자훈련 세미나 인도해달라고 하거나 또 재직 세미나 인도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바쁘게 좀 생활을 했습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제주의 네네. 자연 속에서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지셨잖아요.
0: 네네.
1: 네, 요즘 목사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리는 말씀이나 묵상 중에 또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제 일생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42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굉장히 성경을 많이 받았잖아요.
1: 네.
0: 그게 얼마나 귀한가. 너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대접하는 것이 선지자와 모든 그게 율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섬김이거든요. 예수님 성경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나. 근데 제주 관광지라 제법 아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섬깁니다.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최후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은퇴해서 쉰다고 주님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뭔가 상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체가 즐겁, 행복죠. 왜? 나 지금 상받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섬기는 기쁨, 즐거움, 보람, 그걸 정말 체험하며 살고 있죠.
1: 네, 섬기는 기쁨을 지금 체험하시는 우리 목사님 삶 가운데 더 많은 또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쭙고 싶은데요.
0: 네네.
1: 긴 세월 목회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0: 네.
1: 또 삶의 고비마다 목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나 잊지 못할 인생 간증이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0: 네네.
1: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0: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38년 동안 어떻게 하던가 세 번 건축을 하게 됐거든요.
1: 네, 한 번도 하기 힘든데 세 번씩이나 네.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0: 근데 이제 네. 대전에 둔산도 갤러리 앞에 이제 있다가 보안동으로 좀 갔잖아요.
1: 네.
0: 원래는 거기에 교육관 부지가 있어서 교육관을 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강력하게 주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안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대로변에 종교부지 이제 1300평 이렇게 구입해서 이제 4000평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저도 기도 중에 교인들 앞에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빚 없이 이거 짓겠다. 헌당식 하겠다. 난리 난 거지. 수백억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나.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강력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헌당식 딱 하고 나니까 딱 200만 원 남더라고요.
1: 네, 빚 없이.
0: 예. 네. 그래서

0: 성도님들도 고맙고 정말 기도 이것처럼 위대한 건 없다. 이제 그걸 실감하는 거죠.
1: 네. 예. 기도하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정말 믿음으로 실천한 우리 모든 디딤돌 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주신 성도님들께 참 고마운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0: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께 감사한 것이, 내 건축하면 분란도 생기고 분쟁도 생겨서 어려움이 겪잖아요.
1: 예.
0: 저희는 정말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공사를 할 수도 있었고 마칠 수도 있었고 헌당도 할 수 있었죠.
1: 네.
0: 그게 아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피라미처럼 저에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 자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훈련되니까 헌신하게 돼서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디딤돌교회 성도님들께 좀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0: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죠. 왜냐하면 심지어 건축위원들께서도 둔산동 교육관 부지에다가 있고 이미 건축할 돈도 준비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중지해야 되겠다고, 도안동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분들이 좋다는 거예요. 재직했을 때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제가 강대에서 설교하다가 빚 없이 건축하겠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저도 충격인데, 근데 말없이 따라와서 끝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한 달씩 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건 정말 하나님 은혜지만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한 번 한 번이 굉장히 귀엽죠.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 이상 어떻게 뭐 할 말이 없죠.
1: 디딤돌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고마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성도와 또 목회자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또 따라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또 귀하고 이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간증도 있지만 가정에 대한 간증도 있으시잖아요.
0: 네네.
1: 네.
0: 제가 이제 목사 됐을 때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고 유교적인 목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하지만 결혼해서 아이 낳아도 저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상해서 아내하고 아이들은 따로 먹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마침 이동원 목사님 한국 오셔서 새생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또 마침 미국에 가서 매년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내가 잘못됐다. 성경적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유교적인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성경적인 목사가 되자. 계속 제가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제자 훈련 자체가 예수님 닮자 하는데 예수님 닮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과 관습이죠. 이제 그러려고 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주님 나 좀 변화시켜달라.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또 우리 교인들 앞에 사랑한다고. 제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해. 알았어요.
1: 네.
0: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잘 때도 꼭 손잡고 자고 그렇게 몇 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사랑해요 그래요.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이후에는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도자인 목회자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도들 변화 기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 변화도 내심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날 변화시켜줘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볼 때 내 기질적으로 저는 목사 기질은 아니에요.
1: 딱 목사님 기질이신데.
0: 아니에요. 원래 제 꿈이 네. 원래가 사업을 해서 장로로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버님이 유언한다고 하니까 제가 신학교에 편입으로 왔어요. 그때 콜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믿어요. 그러나 이제 작정기도 했죠. 주님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면 내가 죄종기를 가갖고 안 보여주면

0: 난 그냥 관두고 그냥 장로로 섬기겠다. 이제 그러다 상상할 수 없는, 처음에 성령도 몰랐어요.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막 이렇게 예수가 좋은 줄 몰랐어요 저는.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냐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매일 지금 저하고 싸워요 저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난 미안하면 당신들하고 싸울 시간과 여유가 없다. 매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저는 저대로 힘들고 주님은 주님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매일매일 삶 속에 전 나하고 싸우기 바쁘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시간 여유가 없어요. 제 스스로가. 저는 기질적으로 목사 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목사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주님대로 힘들고 지금도 매일 저하고 싸우는데 무슨 남하고, 아니 대단히 남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요.
1: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가정 안에서 밥을 혼자 드시면 참 외로우셨을 텐데.
0: 너무 좋았어요. 저희 어르신들 옛날 보면 네. 아버님 상 따로 네. 차려드리고 가족 했었잖아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부모님부터 너는 몇 대손 양반이야. 양반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거요.
1: 눈을 듣고 자라셨군요.
0: 네.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자 무시하는 거.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사들 보면 그냥 제가 한 얘기예요. 소위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 좀 째째하다. 이런 게 또 있으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는 없어요. 제가 문제지 무슨 다른 사람 문제. 아, 죽은 사람이 말이 있나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들하고 부딪히는 거지.
1: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때가 참 많아요.
0: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하는데 네. 순간순간 그걸 네. 놓치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어쩌면 좋냐고.
1: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이, 그럼.
1: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분이 다듬어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깨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또 복음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어쨌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좌우지가 매일매일 자족하고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1: 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또 즐겁고 그 삶이 우리 목사님의 삶이었네요. 예.
0: 아, 예수 안 만났으면 저는 어떻게 될 뻔하라.
1: 우리 모두가 큰일 나죠 목사님.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0: 네네.
1: 네 우리 임성도 목사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목회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목사님 보시기에는?
0: 정말 제가 후배지만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또 삶도 신실해요. 그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늘 경청하는 분이고 또 온유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 오실 때 제가 다른 거 부탁 안 했어요. 목사님 평생 제자 훈련 할 수 있느냐? 아예 하겠습니다. 교회 본질이 선교인데 선교하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또 본인의 목회 꿈이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선교하는 일에는 제일 앞장서서 우리 교단에 계속해서 해외 선교에 이사를 하고 계시고 필리핀에다가 신학교 세웠거든요.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선교하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고 있고 또 강해 설교에 아주 대감입니다. 강해 설교를 참 잘하셔요. 그리고 하나설까지 고맙죠. 감사하죠.
1: 네. 원로 목사님이 또 후임 목사님을 또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자 훈련에 목숨 걸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0: 제가 78년도에 개척해서 먹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는 뭐 뭔가 모르는 거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공부하면서 목회가 뭐냐 이거 정립해야 되겠다. 그럴 때 목회는 사람 키우는 거다. 사람 키우는 거. 어떤 사람 키울 거냐. 예수 닮는 사람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식만 가지고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란 단어를 사용 안 했습니다. 제자 훈련.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만 사람이 신앙과 인격이 이제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하여튼 제자 훈련에 제가 올인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자 훈련 한다고 해도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드라이해져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신앙이

0: 나 인격이나 삶이 변화 안 되더라고요.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는 뭐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요. 비행기 양날개처럼 기도와 말씀, 그렇게 해서 목회해온 거죠.
1: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목사님, 네. 이렇게 변화된 간증들이 좀 있으십니까?
0: 많죠.
1: 네,
0: 좀 심지어 저희 장로님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 제자훈련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년이면 이제 저한테 와요. 하시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진직 제자훈련 했더라면 장로다운 장로가 됐을 텐데 그게 아쉽다고. 그리고 부인 집사님도 자기는 평생 솔직히 새벽기도 한번 해본 일이 없대요. 근데 저희가 제자훈련 하면서 1,000번째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훈련하니까 많이 변화돼요. 또 어느 분은 자기는 제자훈련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됐다고, 인상관이. 어쨌든 제자훈련하니까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도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되니까 그게 제일 좋죠.
1: 중요한 게 뭔지 발견하는 거죠.
0: 네, 예.
1: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시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 기도와 말씀 훈련인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0: 그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네.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개척회가 돼도 관계없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가 돼서 어린아이가 되든 누가 되든 그 한 명 자체를 가지고 1년, 2년, 3년 양육해야 돼요. 그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구글 등한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귀하다면 그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목회자부터.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음 세대 키우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단 차원에서 또 연합회 차원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나, 어떻게 전문 사역자를 키울 수 있나, 교사를 양육할 수 있나, 교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건 한 교단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연합회가 있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후배 세대들이 목사님 같은 원로분들의 삶에서 꼭 배웠으면 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우리 시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가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것은 첫째는 순수해요. 두 번째는 콜링. 분명해요, 소명이. 그러니까 목회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난 할 일 없다. 그러니까 요거도 모으면서도 막 전도하고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붕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4일만 오후에 4시간씩만 나가서 만약에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교회가 붕 안 될까? 저는 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멘.
0: 그리고 교인이 오든 안 오든 관계하지 말고 한 명이 없어도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 좀 하고 뭔가 그렇게 배에 한국교회가 살지, 시대 핑계 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핑계가 맞아, 그래 맞아,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사냐는 거죠.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도 맞지만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생각한다면 좀 더 열심히 되지 않을까요?
1: 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목사님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잖아요.
0: 네네.
1: 네, 목사님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0: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세 가지 마음 가지고 솔직히 했거든요. 하나는 어버이 마음, 아비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게 필요하더라고 목회할 때. 이제 두 번째는 빚진 자 마음이죠. 그 저희가 제가 목회할 때 선교, 장학, 복지가 3대 비전이었거든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요즘 큰 교회가 자기가 전도만 해서 크지 않습니다. 농어촌 교회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요. 또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키워놓으니까 또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나는 그렇게 생각.

0: 목회, 사이즈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피진자만 가져야 된다. 이거 갚아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라든지 개척교회, 또 농어촌교회, 해외 선교사, 이 빚 갚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죠.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가 생각해보면. 사실 뭐 저 목사들 자격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줘서 주일 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좀 그런 세 가지 마음 가지고 사실 목회를 계속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기가 막힌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1: 네. 정말 우리 삶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예,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아, 우리 한국교회가 온 교회가 다 함께 전도하는 날 하루를 좀 정해서 그날은 모두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날이 좀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0: 바로 그것 때문에 연합회가 활성화돼야 되고요. 가령 연합회에서 날을 정해서 전체가 전도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개교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1: 네.
0: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 크린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어느 날을 잡아가지고 전 교회들이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1: 네.
0: 그러면 공동체가 한국교회 지금 위기는 너무 개교 위주예요.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 연합회가 활성화되고 많은 교회가 17번 참여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이 지역을 전도하고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이
0: 네네네.
1: 지역의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0: 네네.
1: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는데 또 힘을 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쉼표가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상 속에서 쉼과 묵상을 실천할 조언과 실천하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0: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어디다 둘 거냐. 당연히 하나님께 둬야죠. 다윗처럼.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 5분 10분 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가 잠깐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잖아요. 또 말씀 들을 수 있고요. 또 찬양도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변에 있는 거 쉬운 것부터 삶에 적용하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멘.
0: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해요.
1: 네, 오늘 목사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제주의 푸른 은혜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무엇보다도요. 5월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권입니다. 이건 생사의 문제잖아요. 가령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때로는 엄청난 재산을 들면서도 수술해주고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살다도 죽지 않아요. 그래 예수님은 영원히 살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를 가족권에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제일 어려운 전도 대상이 내 가족, 친척, 친지입니다. 다른 건 말로는 안 돼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내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희생 좀 해야 되고 베풀고 섬겨야 되고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돼야 됩니다. 생활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난 가족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저들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가족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죽기를 바랬지만 멸망 앞에 내 가족 살려달라고 정탐꾼들에게 사정을 해서 온 가정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섬기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유수권을

0: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극동방송 청취자 가족들, 또 우리 극동방송 위에 주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긴 세월 목회의 길을 걸어오시며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삶의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또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강건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헬리나 오웬의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헬리나 오웬은 한 사람이 믿음의 영성을 훈련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었는데 조각가가 큰 대리석, 동기를 놓고 망치를 사용하고 정을 사용해서 열심히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소년에게 보이는 것은 큰 돌덩이와 돌덩이에서 떨어져 나가는 조그만 돌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조각가의 작업실을 찾아왔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돌덩이, 대리석 덩이가 있던 곳에 아주 크고 힘세고 살아있는 것 같은 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흥분했습니다. 흥분해서 조각가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큰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아셨어요? 소년의 어린 눈으로 볼 때는 이 조각가가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양대로, 그 선을 따라 그 이미지대로 조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각가가 이 소년을 보고 어떻게 대답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내가 큰 돌덩이 안에 사자가 있는 것을 한 것은 그 대리석 속의 사자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의 사자가 대리석 속의 사자를 알아본 것이다. 조각가는 먼저 자기 마음속의 사자의 모습, 사자의 이미지를 그렸고 그 마음속의 이미지를 대리석 속에 심고 그 대리석을 깎아내고 다듬었다는 거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헬리나 위엔이 이야기하는 것, 또 제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영적인 훈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영적인 훈련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대리석 큰 덩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버려진 대리석 덩어리를 놓고 그 안에서 데이비드상, 다윗상을 만든 것처럼 영적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큰 들덩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형상을 따라서 조각가이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영성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에 따라서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래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던 내면의 사자가 드러날 때까지 불필요한 것들은

깎아내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대리석을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단단한 대리석을 다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솜씨가 좋은 아주 예술가로서 탁월한 능력과 재능과 또 사명감을 가진 조각가를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실 때,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려넣으신 그 내면의 사자가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안에 내면에 사자를 그려놓으시고 그 사자가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제 자신을 깎아내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새겨두신 내면의 사자가 정말 기적처럼 영화처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련하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즉 내 생각대로 훈련합니다. 내 방식대로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대로 훈련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보통의 부모들과 다른 것은 사랑의 차이라기보다는 사명감 혹은 부모로서의 의무감의 차이라기보다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내 방식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길을 따라 자녀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대로, 또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자녀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의 일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초기에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제자들을 훈련할 때 그때 왜 훈련이란 말을 자주 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훈련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훈련은 한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은 일주일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어떤 훈련을 하면 적어도 3달, 6달, 1년, 2년, 3년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특별히 21세기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 또 한국 사회를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가 즉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요즘에 우리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곧바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곧바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에게 이런 조급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은 즉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보자면 우리 시대의 특징은 즉시 만족하라이고 신앙의 특징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성서적의 표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계속하는 것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일종의 시간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몰입해서 그 일을 하면 깊이가 있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안 울만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은 겉으로 얼굴만 보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사자가 다른 사람의 내면의 사자를 만날 때 그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보다 더 깊은 영혼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외면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내면과 마음과 영혼이 느끼고 생각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내면의 영적인 갈증을 볼 때, 그 영적인 갈증이 느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아주 깨끗한 그러한 생수와 같은 생명의 물이 되어주십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수는 에스겔서에서 보듯이 아니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에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증은 15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30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5일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5년이 지나도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더 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 개인적인 어떤 목표나 혹은 우리 가족과 같은 좁은 단계 혈연의 틀 가운데 있는 목표가 아니라 좀 더 큰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나의 삶을 그려보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도전받는 계기들이 성업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매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영적인 갈증의 필요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SOS를 치는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여름의 방학을 이용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깨우는 것은 바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누군가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 사람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갈림길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처럼 등대가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어두운 밤하늘에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찾는 좌표, 길을 찾는 참고점, 목표가 될 수 있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육체로 운동을 해도 건강에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삶의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이 말씀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목표점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것은 그것이 나의 모든 면에, 인생의 모든 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요. 영적 훈련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거나 성경 교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사역 공동체 안에 깊이 헌신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 순간부터 영적인 훈련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수 요소라면 영적인 훈련을 잘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훈련을 더 철저하게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훈련을 더 귀하게 받고 더 나를 준비되고 유능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훈련에 대해서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적 훈련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훈련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 즉 매일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도 소개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섬기는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처럼 설거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일상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자꾸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또 갖고 있는 또 다른 편견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영적 훈련하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을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초기에 바울과 같은 탁월한 학자여, 탁월한 설교자여, 탁월한 지성인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훈련할 때에도 글자를 모르던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영적인 훈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대개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자꾸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는 제가 부모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부모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이라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예술가들을 길러낸 이원숙 여사에 대해서 삶을 나누었습니다. 15, 중학교 3학년, 결핵성 척추염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죠. 혈루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사로를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딸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의 마음, 딸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딸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의 내면의 사자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그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그는 고백하죠. 아,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놀라운 결심입니다. 이 결심을 한 것이 15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여름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체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아이를 지킨 모세의 부모는 버려진 아이, 왕의 명령으로 죽어야 될 아이를 살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그 과정에도 지혜롭게 대처해서 결국 그 아이에게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 0세부터 3세까지 3천만 개의 단어를 적어도 들으면 아이가 아주 유능하게 발달할 수 있는 시절에 어머니가 직접 아이와 자주 만날 수 있는 유머러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어머니가 두 가지를 확실히 얘기했다. 첫 번째, 너는 히브리인이다. 어떤 뜻인가요?
너는 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반응하면 그는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는 고귀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주 긍정적인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익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것인가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것을 듣는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되면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시작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사야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이 본문의 앞뒤 근간은 메시아닉 스크립트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을 아직은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이사야 4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방에는 공의를 베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에게 소망이 되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향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째, 내가 택한 종이다. 두 번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특별히 자라날 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 내가 좀 뭘 잘했어도 그거에 상관없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인생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인생이라도 고통받을 수 있으나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파도가, 이 땅의 바람이, 풍파가 그를 흔들 수 있으나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영혼이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사자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인 훈련은 이처럼 우리 내면의 사자를 발견하게 하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의 첫 발걸음,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개의 의자를 놓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생하는 영적 훈련에서 저는 세 개의 의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헨리 나우엔과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세 개의 의자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는 나 홀로 앉는 의자입니다. 의자 하나는 내가 홀로 앉는 의자입니다. 이것은 나의 내면을 향해 서 있는 의자입니다. 우리는 홀로 앉아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독거를 통하여 홀로 있음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내면에 하나님 주신 형상, 내면의 사자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첫째 의자에 앉는 시간을 더 오래 하셔야 되고 첫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일종의 답을 좀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의자는 하나님을 향한 의자입니다. 두 번째 의자는 의자 두 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가 두 개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내가 앉아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는 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계신가? 그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큰 기쁨이 된다.

0: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자는 공동체를 위한 의자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교회 공동체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의자가 필요합니다. 상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운데 원탁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아주 여러 명이 둘러 앉았다고, 함께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따로 있는 혼자 의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예배실 여기 만들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이 세 번째 의자를 좀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함께 둘러서 있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이 의자의 한 구석에 내가 앉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가지고 같은 영적 훈련을 받으며 나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구나. 아,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럿이 많이 있구나. 이 세 개의 의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삶이 너무 무너져 있거나 균형을 잃었거나 지금 어떤 너무 큰 어려움에 있으면 이 세 개의 의자 중에 하나나 두 개 아니면 세 개 전체가 부서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이 수리하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서 이 세 개에 다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 개의 의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그의 삶에서 이 세 개의 의자를 놓는 것이 영적인 훈련의 첫 걸음이고 그의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세 개의 의자가 나의 삶 속에, 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과의 일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잘 놓여져 있고 기능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자가 아주 자기 기능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영적인 훈련 가운데 성장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0: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있어요. 저의 자녀들에겐 이모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엄마보다 이모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꾸중하는 엄마와는 달리 사랑만 듬뿍 주는 이모가 당연히 좋죠. 저도 그랬고요. 지난주의 일이었어요. 동생이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루를 신나게 보내고 돌아와서는 딸이 이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적어서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편지를 쓰긴 했는데 마지막에 사랑해라고 적을까 말까 고민돼. 아마 조금 부끄러웠나 봅니다. 전 이렇게 답해줬어요. 당연히 적어야지. 안 좋은 말은 참을수록 좋고 좋은 말은 생각났을 때 바로 하는 게 좋은 거야. 정말 그렇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좋은 표현은 하고 나면 행복해지고요. 나쁜 감정은 표현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좋은 표현하기를 망설이지 말자는 겁니다. 잠언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늘편지 함께 하시죠.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첫 곡으로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하셨어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요?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또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원하신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052님, 고양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집안에 극동방송을 켜놓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들이 언젠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아들의 마음 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게벳의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그 어머님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 꼭 열어주시길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507님,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 라고 주셨는데요. 잘하셨고요. 신청하신 곡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셨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두 곡을 프로비던스 워십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앞서서 2052님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신청하신 곡이죠. 요게벳의 노래 조찬미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545님, 5월을 보내며 아내에게 작은 섬김과 작은 배려, 진정한 마음이 담긴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하고 40여 년을 함께 살았구나 생각하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쉼 없이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퇴근길 길에서 주웠다고 꽃 한 송이 사들고 제대로 된 감사를 아내에게 전해보겠습니다. 라고 정말 귀한 깨달음이 담긴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요. 그 진심 꼭 담아서 아내분께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두 분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귀한 메시지 감사해요. 9950님, 이정현 PD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고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온 가족 편안하게 쉬며 찬양을 듣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네요 라고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행복이 묻어나는 메시지에 저도 행복해지네요. 고맙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유독 많이 적어주셔서 그럴까요? 이 찬양 함께 듣고 싶어졌어요. 행복, 장하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5141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주셨는데요. 동역자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누군가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8년 만에 다시 남녘 땅을 밟았던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이 7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만남이었기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멀어진 그런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지금의 관계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조용히 드러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고 또 같은 무대 위에 섰다는 그런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작은 그런 가능성을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록 지금은 두 개의 국가라는 이름 아래 단절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5천년을 함께 이어온 한민족의 흐름까지 완전히 끊어낼 수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말이죠. 언젠가 다시 함께 뛰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뻐하는 날. 그날이 단지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남과 북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나경화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아주 힘있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찬양을 통해 마음을 모으고 나니까요.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단단한 그런 벽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 너머까지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다시 만나게 하시고 또 다시 이어지게 하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절이 길어질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멀어 보일수록 더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서요.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이 시간이 잠시나마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머뚱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청소년들의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는 실상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보위부의 강화된 단속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을 엄청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 남한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하지 못하게 겁을 주고 있어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도 몸을 사리고 있어요. 이것은 최근 북한의 상황을 전해주는 탈북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역자에게 왜 이렇게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보위부에서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줬대요. 예를 들면

자기들에게 부과된 사업에 필요한 돈이나 시멘트, 쌀 등을 바치라고 할당을 준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보위부원들이 어떻게 이런 할당 품목을 준비해낼 수 있겠어요? 자기들도 살기 위해 그동안 돈이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부과된 할당을 내고 자기들의 배도 채우는 거지요. 북한은 늘 이런 수법을 씁니다. 라며 탄식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에서 한국과 연락을 주고받은 영상이 발각된 사람이 있고 이 내용을 군중들에게는 북한 내부 소식을 남조선에 팔아먹었다고 선동하고 있답니다. 이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사람들이 중국이나 남한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몸을 사리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해준 탈북 사역자도 5월 초에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낸 후 받았다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었다며 당분간 연락을 조심해야겠다고 들려주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대상이 될까봐 도매상 돈주들이 거래를 줄이고 일반 소매상들은 매대 물건을 축소하는 등 바짝 웅크리고 위축되어 있고 무역회사 간부들도 달러 감축에 여념이 없고 그들을 믿고 활동하던 외화벌이 장사꾼들 역시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질 때까지 유령 생활을 자처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돈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장에 의존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어려워져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단속으로 북한 성도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고 북한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중국에서 만났던 사역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연락하며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지하 교회와 성도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남한과 연락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중지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보위부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해 사람들이 가진 돈을 빼앗거나 검거하는 것으로 북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과 사역자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중국 또는 남한과 연락을 주고받는 감시가 중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외부와의 왕래가 활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굳게 닫힌 북한의 국경이 열려야 주민들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외부와의 무역 등이 활성화되어야 성경이나 성도들의 필요를 북한 내부로 전하는 데도 용이해집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슈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의 시대는 임진왜란 이후로 유례 없이 긴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상의 평범한 평화와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숱한 역사적 위기와 전쟁의 상흔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딸이자 부모였던 수많은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헌신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헌신과 그 결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교회는 이처럼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자기를 헌신한 호국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피땀으로 이룬 평화와 그 위에 이루어진 신앙의 자유를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다양한 단체들에서 지난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태도는 과거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러

모르지 않습니다. 지난날을 딛고 오늘과 내일에 대한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 추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헌신을 추상적인 관념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적 연결선상에서 지난날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매년 의례적으로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내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국 영웅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헌신한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부르심 앞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누군가는 재건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믿고 돌파할 수 있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남과 북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파수하며 예배와 영적 회복을 이루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호국 영웅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중요한 키맨으로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과 추모를 넘어 내일의 창조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새로운 시대에 성벽을 쌓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주빌리 칼럼에 이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찬양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평화와 복음 통일을 함께 꿈꿔주시길 바랍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잠언 23장은 권력자의 식탁에 앉을 때 그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목적으로 차려진 자리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타협하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하는 자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편하고 좋은 길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며 비천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행복한 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계는 살리는 채찍입니다. 듣고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야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됩니다. 신앙은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에 열리고 눈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되며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향유옥합의 찬양과 원웨이 싱어즈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지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드렸어요. 어떤 것을 감사드렸는지 기억하나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인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선물을 받고 기뻐한 친구들도 있었지요. 또 어버이 주일에는 무엇을 감사했나요? 맞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직접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도 전해보았지요. 스승의 주일에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한 5월을 보내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오늘 방송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까요? 그럼 오늘 첫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들으며 우리는 주의 어린이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어떤 것을 염려하나요?
1: 이번 학기 수행평가 점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랑 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지?
0: 혹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나요?
2: 어른 중에는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 몸이 나빠져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쩌지?
2: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면 어쩌지?
0: 친구들, 우리가 하는 염려, 어른들이 하는 염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요.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워십 앤 프레이즈의 나는 믿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의 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평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이어서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증인은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 경험한 것, 알게 된 것을 그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하시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한 잘못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잘못이 아닌 온 세상,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과거에 한 잘못, 지금 하고 있는 잘못,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잘못까지 다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일에 함께하며 능력을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가능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0: 기억하고 있나요? 코리가 어린 시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었어요.
1: 아빠, 저는 저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요.
0: 그때 코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주셨었지요.
2: 코리야, 네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내가 너에게 차표 살 돈을 언제 주지?
1: 물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주세요.
2: 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단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0: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리와 베시 언니가 끔찍한 수용소에서 겪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돌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어요. 코리와 언니 베시가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경비원에게 성경과 겉옷, 비타민 한 병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적을 이미 경험했지요. 하지만 기적은 이것 하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아바 프레이즈의 미라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지혜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기나 질투, 탐욕과 갈등, 비교의식과 예전관계 등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여서 총명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반면에 동생 라헬은 총명하고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과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기 외삼촌한테 따지죠. 외삼촌은 다른 얘기는 없어요. 이곳 지방의 관습은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대답만 듣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다시 무보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간을 일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외삼촌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동조한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를 사랑한 것보다는 레아를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네 명의 자녀를 연달아 이렇게 매년 1년씩 이렇게 낳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가족 간에 서로 비교되고 또 경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더 큰 상처만 쌓여가는 그런 갈등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런 부분들이 많죠. 가족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비교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렇게 갈등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대나무 마디처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귀한 추억으로 남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갈등을 푸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원리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울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자신감과 자기 주도성도 있고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눈에 총기도 없고 흐려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였지만 그날 레아는 아들이 네 명이나 있었어요. 레아나 라헬 둘 다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 죽을 만큼 자존심이 상하고 견디지 못할 일이라는 것으로 야곱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미래적 의미로 표현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죽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은 이미 썩어져서 나는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죽고 있는 인생, 죽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는 경쟁에서도 실패했고 남편의 사랑도 빼앗기고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라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라헬은 자신이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푸념을 넘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이 이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 일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라헬에게 얘기하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구하려고 하고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 이후에,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 사다다리의 꿈을 꾸면서 인생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장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기 와서 삼촌 집에 와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것이 자기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올 수 있었던 힘이었는데 라헬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라헬, 너는 지금까지 너의 방법대로, 너의 수단대로, 너의 능력대로 다 해결한다고 믿었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내 삶의 처절한 실패로부터 내가 여기 쫓겨와서 여기에 사는 이 모든 것, 과정들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렇다면 너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구해. 바로 이 뜻이에요. 야곱이 화를 냈다는 것은 그 라헬에게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될 때 종종 경험하는 것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개인 속에 있는 상처가 부부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게 만든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표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표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만 풀면 이건 풀리게 돼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생각해서 자기가 더 노력하고 때로는 자기가 안 되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여튼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건 환경이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 문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어떤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 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뜻대로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고 해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배우에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길 때 요 문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어, 요게 해결되어야 다 해결될 수 있어 생각되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때요, 사건과 삶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 문제를 수용할 줄도 알고 수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이 긴 이야기들 보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시녀 그 이 비라입니까? 비라를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들을 낳으라고 떠오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자기 몸종이 자녀를 낳으면 그게 자기 자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녀를 내 무릎 위에 놓고 지내겠다, 그런 계가에 자기가 아이를 못 놓으니까 몸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비라라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는 단이라고 지었어요. 이름 이름에 뭐가 있냐면 한이 맺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억울함을 붙이려고 자기 호소를 들었다라는 의미의 단이라 지었어요. 또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납달리라 지었어요.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아마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주 가다가 이 라헬도 아기가 놓으니까 라헬 쪽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여자가요, 자기 종이지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잠자고 있는데 그걸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라헬처럼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총명한 그런 사람에게서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본 레아도요, 그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둘 낳아요. 근데 아들 이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자기에게는 아들 가시라 짓는데 복되다 이런 뜻이고요. 여섯째 또 아들을 낳아요. 아셀이라 지어요. 기쁨. 그런데 이 두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라헬을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쁘다. 뭐 여기는 한쪽에는 내 안을 풀어주었다 이러는데 여기는 나는 기쁘다.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경쟁과 어려움이 생기죠. 게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뭐냐면 레아의 장남 루벤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서 자기 어머니 리아에게 주었어요. 이때 이 루벤의 나이가 한 4살 내지 5살 되었으니까 합판체인지 뭔지 모르고 이 꽃이 예쁘니까 아마 따다가 엄마에게 줬는데, 이 합판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 촉진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요, 언니에게 간청합니다. 합판체를 나를 달라.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아기를 좀 낳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달라 그러죠. 너는 신랑도 뺏어가고 다 갖고 가서 이것까지도 갖고 가려고 하느냐, 내 아들이 갖고 온 이것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오늘 밤은 남편이 당신과 함께 동침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아마 주도권을 아마 라헬이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합판체를 먹고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라헬은 아기를 못 넣고요, 합판체도 없었던 레아는요 아기를 셋이나 더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기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원했던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세우고 남편의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원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레아가 먼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아들을 낳으니까 아, 아들이다 보라, 루벤이라 짓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 지었어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들었어, 시몬. 셋째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아, 이제는 내가 이 남자와 연합하겠다, 그렇게 레위로 지었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넷째를 낳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버려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었구나. 내게 주신 새 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행복하게 채워준 것은 야곱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내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남편 사랑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은요 문제가 풀려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려져서 찬송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한 이 돌보심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지만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도 인맥도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작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궁금하더라니까요.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찾아오니까 문제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구나, 나와 더 가까이 하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때요? 이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것은 언젠가요? 라헬이 자기의

0: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 자녀를 낳지 못한 이 절망과 좌절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들였어요? 야곱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것 같구나. 합한체를 먹고도 나는 못 낳았는데 저 언니는 먹지 않고도 세 명이나 더 낳았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것이 없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 권위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가 간구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달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러요. 23절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요. 엘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의 세월 위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라헬은 요셉이라 지어요.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많은 아들, 많은 것 이거 원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만 더 달라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자기 생사복을 주고 계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젠 자기 마음이 채워진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나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게 베냐민이에요. 아들 하나 하나님 더 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는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기억에 오셨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오 이렇게 오시느라 늘 기억에 오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행동하셔서 요셉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지금 당장 안 되는 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이런 분들이 중보기도에 신청을 많이 해요. 그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요. 바나바는 언제 많이 하느냐? 바나바는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알지 못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바나바를 신청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이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정말 채워주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뵙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갈 때 누군가의 추천서와 같은 편지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바로 그 사람의 신원 보증 같은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추천해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써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지만 능력 있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면서요.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첫 찬양 나는 소프라노 김선희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로드페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값비싼 향유를 하나린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이계영의 하루를 시작할 때니였습니다. 나의 눈 속엔 주님의 모습 담고 나의 입술엔 주 찬양 가득 담고 나의 마음엔 주 사랑 가득 채워 내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베푸신 은혜 노래하며 주님의 향기로 가득히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찬양이었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임재창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찬 우리 마음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리며 올려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남궁송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찬양은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박신학화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아직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과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완전할 수 없죠. 우리의 힘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축복의 편지를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날이 일찍 더워지면서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날이 덥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에 사용하던 손 선풍기를 일찍 챙겨서 들고 다니는데 글쎄 배터리가 다 나가서 하루 종일 가방 안에서 무겁게 들고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날 쓴 걸 생각 못하고 미리 배터리를 충전하고 왔어야 되는데 스스로 반성을 했죠. 우리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체력을 관리하고 신앙도 물어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접붙임바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과 그냥 읽고 싶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전에 북한 감옥에 억류되었다가 오랜 시간 그곳에 있다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옥에 거의 천일,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으면서 더 많은 성경과 찬송을 다 암기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간증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을 늘 입가에 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을 외칠 수 있는 힘이 풀 충전되도록 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강찬의 음성으로,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 김도연의 찬양으로, 또 브런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나눴습니다. 아까 제가 손 선풍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요. 진짜 충전하지 않으면 멈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닌데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힘이 약해지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닌데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충전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요,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페르난도 올테가입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부활을 찬송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만왕양 예수께서 at the cross 켈리 윌라드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I will sing of my redeemer 페르난도 올테가의 찬양으로, 그리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ore love to thee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날에 가면서 꽃들이 계속 아름답게 봄부터 그렇게 꽃들이 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꽃들의 비유가 되고 있나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꽃들이 있죠. 우리 그 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롬이 부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듣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무에네 그리고 제이월십의 꽃들도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됐네요. 참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죠. 꽃향기도 아름답고 음악도 아름답고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름보다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서요. 힐송 월십입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What a beautiful name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 6의 박형미 목사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주님과의 멀어짐이 이 땅의 삶을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땅 삶 살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과 딱부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한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무엘하 23장 15, 16절 말씀. 다윗이 광야 시절 겪었던 이 에피소드는 리더가 가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리더가 가지는 영향력은 항상 본인의 생각보다 크다.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리더는 함부로 모든 일에 개입해선 안 된다. 가진 힘이 큰 사람은 그것을 함부로 휘둘러선 안 되는 법이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당장은 리더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한

것 같아도 조금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 위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것이다. 최고 책임자가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하면 부하들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감정은 상황과 시간이 바뀌면 변하기 마련인데 리더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면 거기에 따라 조직 전체가 흔들거린다. 리더는 정말 불같은 정열과 얼음같은 침착함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리더는 자기 의사를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보스의 한마디 말에 목숨을 거는 부하 직원들을 애매한 의사 표시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리더인 이상 분명한 비전과 확실한 임무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리더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 힘을 부드러운 사랑 속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다. 힘 있는 사람은 조용히 말해도 크게 전달된다. 괜히 인상 쓰고 무게 잡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도록 하자. 당신의 영향력을 섬세히 관리하라.

헨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다 맡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당신의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당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도덕적이든 어떤 선행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또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든 간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믿음보다 보이는 대로 행하길 원하면서 자신은 선한 청지기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들은 필요한 자원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물론 믿음이 문제들을 다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믿음은 당신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준다. 믿음은 당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일은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없기 때문이다.

주제별 모범 기도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악 중에 방황하고 고통하던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툼이 없이 이루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버리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서로 붙들어주며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형미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집에서 쫓겨난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가지고

졌지만 암몬의 침입에 대항하여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 뒤에 입다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 승리 앞에 울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 서원의 기도가 비수가 되어 돌아와 그에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를 처음 영접한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의 충동적 서원이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엄청난 일을 만든 것이지요. 물론 주석자들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기에 실제로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처녀로 평생을 지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요 섣부른 서원으로 스스로 무리수에 빠지는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서원을 입으로 너무 쉽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지키지도 못할 서원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살게 될 텐데 말이죠.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입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거래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흥분감으로 말미암은 입다의 빗나간 열심이 하나님께 거래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주고받으려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불경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말로 확약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입다의 두 번째 실수는요, 하나님께 드릴 서원을 타인을 들어서 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서원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 타인으로 번제라는 엄청난 서원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서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서원에 신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 서원을 하려거든 자신을 들여서 하는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교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주님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함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으로 우리를 너그러이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려 경솔하지 않게 하옵시고 거룩한 산재물로서 나를 드리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 힘쓰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예배를 드린 참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그곳에 참여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몰라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는 성도와의 만남, 예배의 자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achine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가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날을 예로부터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미국의 성가 작곡가 페퍼 초플린의 성가 성령의 능력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작곡자 페퍼 초플린은 올해 69세로 성가 작곡가이면서 합창주의자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도 그가 작곡한 칸타타를 비롯하여 많은 성가곡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BWV 74 Beomich liebet der wird mein Wort halten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칸타타는 1725년 5월 20일 성령 강림절 주일을 위하여 작곡되었는데요. 이보다 1년 전에 작곡된 BWV 59번과 제목이 같습니다. 59번 칸타타를 전편이라고 한다면 이 곡은 후편에 속하겠습니다. 곡은 모두 8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 합창은 먼저 작곡된 59번 칸타타 1악장 소프라노와 베이스 듀엣곡을 가져와서 축제적인 분위기의 합창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가사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가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BWV 74 Bear mich liebet der wird mein Fort halten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 2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인데요. 이 곡은 먼저 작곡되었던 제목이 같은 59번 칸타타 4악장 베이스 아리아를 소프라노로 조음김하여 가져왔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저의 마음은 주님께 열려 있습니다. 아, 내 마음이 주님의 거소가 되도록 하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경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심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BWV 74 Beomich Liebet Der Wirt mein Wort halten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중에서 2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해설자 보금사가의 레시타티브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터 테너 혹은 알토 음역의 가수가 맡기도 하고 보이 소프라노가 노래하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알토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물 곳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나를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어지는 4악장은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내용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났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하리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성령 강림주일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BWV 74 배어미 리베트 데어 비르트 마임 보르트 할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중에서 3악장 알토 레치타티보와 4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오라 서둘러라 수금을 울려라 즐겁고 유쾌한 소리로 주는 곧 떠나시지만 다시 오리라 영광스런 하나님의 아들 사탄은 그러는 동안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저주를 던지려 하네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이런 내용의 5악장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BWV 74 Der mich liebet, der wird mein Wort halten.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중에서 5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베이스 레스타티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어지는 7악장은 알토 아리아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할 수 없네. 오직 주님 흘리신 피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만이 날 구했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6악장과 7악장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성령 강림주일에 올리기 위해 만들어졌던 BWV 74 Für mich liebet der Wirt mein Fortalten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중에서 6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와 7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8악장은 짧은 코랄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이 귀한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역사가 있네. 이런 내용의 마지막 8악장 코랄입니다.

가사 Für mich liebet, der fehlt mein Fortehalten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을 지키리니 중에서 마지막 8악장 코랄이었습니다.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위하여 작곡되었던 BWV 74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짐 페리의 곡 성령의 바람이라는 곡입니다. 작곡자 짐 페리는 미국의 합창 전문가이면서 여성 작곡가입니다. 플루트와 함께 연주되는 이 곡은 성령의 바람 내 마음속에 불어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증인 되리라 이렇게 찬양하는 결단의 찬양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CCM 중에서 고형원 선교사의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작곡가 서선회가 편곡한 찬양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편곡되었는데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주 콘서트 콰이어의 목소리로 띄워드립니다.

아주 콘서트 콰이어의 목소리로 서선의 편곡 성령의 새바람이었습니다. 원곡은 고형원 선교사의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곡이었죠.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날 더욱 힘들어진 전도활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한국교회 위에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성가 이야기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자라고 있습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다시 메시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영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영혼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영혼의 찬송은 평생 한국 교회 음악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 헌신하셨던 김의작 교수님의 경배 찬송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예배음악적 교회음악을 가르치시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김의작 교수님은 합동측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음악인이셨습니다. 대중음악적 교회음악이 처음 한국에 소개되어 불리던 70년대부터 고집스럽게 예배음악의 거룩성을 사수해 오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간결한 문체로 쓴 이 시는 성결교단의 원로이신 창원성결교회 원로목사이신 김은국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서울 모태토합창단이 찬양합니다.

교사였던 레이 파머와 위대한 작곡가이며 음악 교육학자였던 로이 메이슨을 통해 가장 미국적 찬송으로 사랑받고 있는 찬송 못 박혀 죽으신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쓴 파머와 그의 친구였던 메이슨이 찬송가를 편집하면서 친구 파머에게 좋은 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에 자신의 이 시를 내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시의 내용도 음악의 품격도 미국 최고의 찬송이라 할 만합니다. 소프라노 김영애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돌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그 단어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 흰돌 되시는 예수님 등이 그것인데요. 흔들림 없고 견고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시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잘 녹아있는 찬송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를 다음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대학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소명과 충성을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인데요. 엘리사 알브라이트 호프먼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참 평화와 자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찬송입니다.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우리의 삶의 산제사로 드려질 때, 주의 뜻을 따라 그분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바리톤 고성현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특별한 간증이 있는 인도와 보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담찬양으로 선곡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돈 5달러를 넣고 기도하던 중 몇 분도 채 지나기 전에 유명한 찬송 작가였던 그녀를 찾아온 이름 모를 성도가 돌아가면서 손에 쥐어준 돈이 정확히 5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쓴 찬송시여서 그런지 세계 모든 성도가 이 찬송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방송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CL 여성 중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폭의 그림처럼 잘 묘사하고 있는 찬송이 있죠. 어저께나 오늘이라입니다.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흠을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단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서울 모태탑 장단이 찬양합니다.

경배 찬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찬양드리면서 오늘 내원의 찬송의 문을 닫습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으로 고백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Korintho전서 13장 4절 말씀. 1 Corinthians chapter 13 verse 4.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어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Ginny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that you are here, everyone. sometimes the world feels rushed, impatient, and cold. 네, 때로는 세상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또 조급하기도 하고 또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But today, God gently reminds us what true love looks like.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3 says,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Real love waits. 진짜 사랑은 기다려줍니다. Real love speaks with kindness even when life is hard. 진짜 사랑은 힘든 순간에도 따뜻하게 말합니다. And maybe someone around you today desperately needs that kind of love.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바로 그런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A gentle word, 따뜻한 말 한마디. A patient heart, 오래 참아주는 마음. A small act of kindness, 작은 친절 하나. Those little things can become light in someone's dark day.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어두운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Amen.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kind. 사랑은 온유하며. It does not envy. 시기하지 아니하며. It does not boast.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It is not proud.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1: 하 유 에버 노티스드 how one kind of person can completely change the atmosphere of the room, right?
0: 네, 여러분 정말 친절한 한 사람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1: Sometimes it is not a big miracle or a grand speech.
0: 때로는 큰 기적이나

대단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It can be as simple as someone asking. 그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작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Or someone patiently listening when nobody else has time. 아무도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The Bible says,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Patience and kindness may seem small, but they carry tremendous power. 오래 참음과 친절은 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A tired heart can breathe again because of one gentle word. 지친 마음도요.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Someone who feels forgotten may suddenly feel seen and valued. 잊혀졌다고 느끼던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다시 소중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And isn't that how God often works in our lives?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Through quiet love, 조용한 사랑을 통해서 through patient heart, 오래 참는 마음을 통해 through kindness that reflects him, 하나님을 닮은 친절을 통해 말입니다. So wherever you are right now, at work, on the road, at home, or resting for a moment,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remember this,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Your kindness today may become someone else's answered prayer. 오늘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Amen. Come to Jesus.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And even on days when your heart feels weary like rain-soaked earth, 우리의 마음이 비에 젖은 땅처럼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는 날에도요, God is quietly planting new strength within you.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그렇게 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Sometimes flowers bloom after long seasons of wind and cold. 꽃은 때로 긴 바람과 또 추운 시간을 지나서 피어나잖아요. And in the same way,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The tears you endured, 여러분이 견뎌낸 눈물들, the prayers whispered in silence, 조용히 올려드렸던 기도들, and the moments you chose love instead of giving up. 네, 포기하는 대신 사랑을 선택했던 그 순간들. None of them are wasted before God.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들이었다는 것 잊지 말자고요.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네, 꼭 기억하자고요. Thank you so much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Have a blessed and lovely week.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젊고 부유한 귀족이었던 니콜라우스 진텐도르프 백작은 화려한 정계 진출을 꿈꾸면서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로 가시관을 쓰신 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묵직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진텐도르프는 그 그림 앞에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고 영광에 머물려 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세상의 화려한 영광 속에 머물려 했음을 회개했던 것이죠. 진텐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죄 때문에 참혹한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귀족의 영예를 버리고 돌아온 진텐도르프는 자신의 영지를 내어주어서 상처입은 피난민들을 품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단체인 모라비안 교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 세계로 나아가 전했던 단체였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찬양의 은혜로 먼저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리 때문에, 구현경의 예수님 때문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것, 그것에 있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필수 조건대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러시아 종교회의에 존경받는 사제였던 니콜라이 목사님은 사역을 마친 어느 날 온몸이 문드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한 청년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제 방탕함과 악한 죄 때문에 제 몸과 영혼은 이렇게 망가졌고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자신의 옷을 벗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의 등과 가슴에는 과거 종교 박해 시절 공산 정권의 감옥에서 당했던 참혹한 채찍 자국, 흉터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요. 청년이 놀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목사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내 몸에 있는 이 흉터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던 박해자들이 남긴 상처죠.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이보다 더 참혹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답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제님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생긴 대속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형제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감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님,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목사님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본질을 정확히 전하심으로써 한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 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시와그림의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7세기 위대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17세기 위대한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천재성을 인정받으면서 학문적 영광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파스칼의 지성을 칭송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이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살고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54년 11월 23일 밤 파스칼은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학문적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밤새도록 울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는데요. 그때 작은 종이 한 장에 그 감격을 막 적어서 평생 자신의 옷 안감에 꿰매어서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에 발견된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철학자들과 학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떠났었도다. 그분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도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영원한 구원이 있나이다 라고 적혀 있었대요. 주님을 만난 그날 밤의 경험 이후에 파스칼은 자신의 천재적인 펜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변증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부루의 명작 기독교 고전인 팡세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지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보열 월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조수진 홍지혜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졸다가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놀라웠겠죠. 이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말하죠. 잠결에 본 그 영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거기 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광은 장차

아들 환란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눈앞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졸다 일어나도 이거 좋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험한 해안가에 위치한 한 등대에서 일하던 등대지기는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혀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방이 암흑으로 뒤덮여서 어느 때보다 등대의 불빛이 간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대지기는 따뜻한 침대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등대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시간 기름을 확인하고 유리를 닦아야 하는 그 불침번의 사명을 소홀히 해버렸는데요. 새벽녘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근처를 지나가던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등대지기는 헐레벌떡 등대 탑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불은 꺼져 있었고 차가운 연기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등대지기에게 아니 왜 불을 켜두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어우 제가 잠깐 졸았을 뿐이에요. 그냥 불이 그렇게 빨리 꺼질 줄 제가 몰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도 잠시 깊은 졸음을 졸았던 것 뿐이었지만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명을 분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공급하지 않고 졸고 있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비추어야 할 주변의 영혼들까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일어나 찬양을 드리라.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또 소리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영국을 전 인격적인 복음으로 뒤흔들었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엄청난 스케줄의 순교적 그런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수십 마일을 말 타고 인도하면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야외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셨는데요. 육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깊은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피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변화산에서 졸았던 제자들처럼

그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한 가지 철칙을 지키셨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사역이 늦게 끝나더라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너무나 지친 모습에 그 웨슬리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오늘 새벽만큼은 기도를 좀 쉬시고 육신의 잠을 더 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목사님? 아니 그러다가 쓰러지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만류했는데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 마귀의 유혹과 내 안의 게으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새벽 무릎을 꿇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기 위함이니 저는 쉴 수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켰기 때문에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하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았고 결국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 강한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강한 용사, 예배 인도자 모임의 믿음의 군대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전 유럽을 뒤흔드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수십 통의 편지에 답장을 써야 했고요. 논문을 집필해야 했고 재판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말 그대로 분주함 속에 파묻혀 살았던 것이지요. 어느 날 루터의 동역자가 내일의 산더미 같은 사역 일정을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내일은 도저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기도하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때 루터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나는 내일 평소보다 1시간 더 늘려서 3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명언이 이때 나온 것이지요. 루터는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영혼을 깨웠기 때문에 거대한 교황청의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종교계획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o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게 됐습니다. 집안이 가난한 두 형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동생이 그 금덩어리를 들고 가니까 형의 마음이 왠지 심란해집니다. 야, 나도 좀 들고 가보자. 형이 말하자 동생은 형에게 금덩어리를 줬습니다. 형이 금덩어리를 들고 가자 이번엔 동생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 뒤에도 계속 형이 들면 동생이 심란해지고 동생이 들면 형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도 금덩어리를 서로 주고받던 중에 형은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소리가 나자 당황함에 놀라는 동생에게 형은 말합니다. 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이상해져서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의리에 근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금덩어리를 물속에 버렸어.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종종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쉽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경우도 슬프지만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해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온 땅의 주인 C5 월십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에게 금덩어리 하나가 생겨요. 형이 들고 가면 동생이 심란하고 동생이 들고 가면 형이 심란하고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이 과감하게 한강을 건널 때 금덩어리를 훅 던져버리죠. 우애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 사이에 의리를 지키고 싶어서 형제의 우애와 의리는 사실은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귀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기를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같기도 하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이득, 세상의 어떤 재물, 뭐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내가 있을 때는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나에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심란한 거죠. 왠지 세상의 것을 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고 죄된 나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그런 것 같아서 사실은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습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 저는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 또 재물, 권력,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리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수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이었는데요. 1절이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후렴이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때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폭 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큰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한 주간 보내요. 오늘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 없는 왕관과 같다고 존 버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거예요.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어려운 일 당할 때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트루바이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효섭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써니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수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매 순간마다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일만, 행복한 일,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불평이 생길 만한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걱정거리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가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의 가사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요, 그 은혜는 그때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라는 주님의 뜻이 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이 참 힘들고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거나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전해드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먹으며 지내야 할까? 오늘은 또 어떤 힘든 것을 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답답한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겨낼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일부러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또 다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의 열매들, 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 기도운동 철야 예배 때 간증으로 함께한 주권능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도전받으시고 또 북한 선교에 여러분도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권능 형제의 간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2009년에 북한에서 와서 남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국에 와서 만났어요. 영접기도를 중국에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저희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막 방황하시다가 라디오를 습득해서 방송을 주파수 돌리다가 듣게 되셨는데 극동방송. 그것만 들은 건 아니고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뭐 KBS 3인족 방송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극동방송을 10년 동안 들으시면서 탈북을 준비하셨어요. 그러고 3번 실패하고 4번째 만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오시고 그 뒤에 저와 어머니, 누나, 또 큰누나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주변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시성을 가진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큰아버지가 동네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얘기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 그러고 막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계속 뭐 누구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푼수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 와서 아버지가 이분을 다시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내가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 부르면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 형님 그거 어떻게 하니까 알고 보니까 전에 잠깐 중국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파송돼 들어왔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크리스찬은 아니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복음적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매월 12월 25일이면 저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크리스마스를 세면 안 되죠. 왜냐면 예수님 생일이고 그건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걸 열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큰 화분단지에다가 저희가 산에 가서 진짜 그 트리같이 생긴 나무를 잘라오면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솜을 올려놓고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네 저기 다른 나라 가면 애들이 이거 모아놓고 뺄레헴 뺄레헴 세크바이 세크바이 그러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 와보니까 뺄레헴은 베들레헴 세크바이는 sacrifice.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sacrifice, 희생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면 우리가 밖에 나가 실수하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주변에 복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해서 중국을 횡단을 해서 저희는 제 동남아시아 국가로 갑니다. 거기로 가서 또 다른 국가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요. 중국 포함하면 세 개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그 중국을 횡단하는 버스에서 이렇게 이동하려면 3일 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둘째 날에 점심을 딱 먹고 버스 기사 아저씨랑 친해졌어요. 제가 귀엽다고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서 저를 버스 앞자리에 앉혀줬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점심 먹고 창밖을 딱 봤는데 끝없이 쫙 펼쳐진 그 평야에 햇빛이 비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중국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입이 굳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열어드리니까 오셔서 제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3개월, 또 와서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 교육받고 나와서 아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4살 나이에 와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사춘기를 처음 그때 겪게 되는 거죠. 와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아버지는 주일이면 교회만 끌고 가지. 그래서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 6일은 막 제가 원래 꿈이

비보이 선수였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있고 저녁 되면 막 비보이 연습실 달려가서 형님들이랑 막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북한 선교를 도와드리다가 11시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다니던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불 다 꺼져 있고 거기 4층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버스에서 드린 고백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때 했던 그 고백을 나는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두만강을 넘기 위해서 국경 연선까지 가려면 경비초소를 3개 통과했어야 되는데 여행증도 없었고 그리고 브로커 비용으로 주느라 내몰로 줄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만 그날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국경 근처 거의 다 갔을 때 10월 말이었네요. 10월 말.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두부콩을 수확해서 한참 말릴 시기인데 군인들이 그 1년 식량이 젖으니까 허둥지둥 치우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통과하니까 비가 그치고 두 번째 갔을 때 또 비 내리고 세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왔으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혼자 각색된 줄 알고 어머니랑 누나한테 그때 사건을 물어봤더니 똑같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셨고 그 뒤로 와서 제가 방황할 때도 방황에 절정에 갔다가 더 이상 가면 이 자식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세워서 임마 거기 아니야 이렇게 탁 바꿔주시고 또 이제 중심에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가면 거기도 아니야 임마 이렇게 또 바꿔주시고 이렇게 코너마다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게 옛날 책이었어요. 그냥 말씀 마취총. 근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뺀질거림을 멈추고 아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뒤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삶이 그 뒤로 3월 15일이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한 게. 근데 그 뒤로 제 삶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디서 뭘 하든 하나님이 저와 같이 있다는 게 너무 맞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나니까 밖에 나가니까 있잖아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알죠? 여러분 다 그 느낌 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막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돌들도 찬양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면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막연하게 북한 놓고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수 없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도 없지. 그곳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북한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 놓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함이 있었는데 북한 놓고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북한에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루터기 신앙인이에요. 평양 대붕 때부터 김일성이 통치한 이후에 숨어 들어가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두 번째 부류는 외부에서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까 정씨 아저씨 같은 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인신매매돼서 중국에서 여자분들이 왔다가 인신매매돼서 거기에서 우연히 교회를 만나 영접했건 강제북송을 당했건 어쨌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외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사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의 그루터기 신앙인과 외부 영접자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부 양육자들이에요. 우리 학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또 있었어요. 우리랑 연결돼서 북한 안에서 이 사람이 내부에서 길러진 제자예요.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잡혀서 이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뭐합니까? 전도해요. 곧 죽어나갈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그럼 거기서 복음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악명을 익히 들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믿는 즉시

0: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기독교인들만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의 2030 세대들이에요. 북한의 MG 세대가 있습니다. 이 MG 세대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없고 한류, 한국 이 열정이 어마어마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위 딱 찍고 3일 만에 청진에서 두 명이 체포됐어요. 오징어 게임을 봐서. 강남스타일 빌보드 찍고 2주 뒤에 말춤이 목격되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화 레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를 구하잖아요. 그 우상이 떠나간 자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1: 참 똑똑하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주건능 형제의 특강 같은 간증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찬양 전해드리고 이어서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에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 요로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물류망이 흔들리면서 중앙아시아 내륙국인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육상 물류 허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회사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최근 중국 고객들이 해상 운송 대신 육상 철도 운송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회랑, 즉 카스피해 횡단

국제수송 노선이 대한 물류망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를 거쳐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연결되며 러시아와 이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동량이 약 10배 증가한 데 이어 최근 중동 위기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철도와 선박, 기관차 등 인프라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의 철도 연결 확대와 함께 카스피의 운송 선박 확보, 유럽 내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도 추진 중이며 올해 런던이나 홍콩 증시 상장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유럽연합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유럽은 대중 무역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며 상호 이익과 윈윈이 중 EU 경제관계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가 EU 집행위원회에 보다 공격적인 무역 방어 정책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교육국의 공급 과잉과 구조적 산업 보조금 정책이 다자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와 제재 강화를 요구했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분야의 저가 공세가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설비, 리튬 배터리 등이 오히려 유럽 산업에 필요한 분야라고 반박하며 유럽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과 반제품을 활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역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EU 전략 회의가 무역 전쟁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이 감소하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국제공항의 하루 운항 공급 좌석은 지난해 42,421석에서 올해는 41,412석으로 2.38%, 약 1,000석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제주 노선 일부가 저비용 항공사, 이른바 LCC로 재배분되면서 대형 항공기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업계는 LCC 항공기가 대형 항공사 기종보다 좌석 수가 적어 전체 공급석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를 넘기며 사실상 만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병원 진료와 생업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제주 도민들의 이동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이에 따라 항공 좌석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관광협회는 항공편 확대와 항공기 대용화, 성수기 슬로 탄력 운영, 제도적 지원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이 직장 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단순한 사용 능력보다 질문 능력과 문해력이 업무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는 같은 AI 도구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성한 신규 서비스 기획안의 결과물이 직원보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핵심 원인은 AI에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지시했는지에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역할, 시장 상황, 목표를 세밀하게 제시한 직원의 결과물이 훨씬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는 단순히 답을 얻는 능력보다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퀘스처닝, 즉 질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서용구 교수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업무 성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재식 교수는 질문이 모호할수록 AI 환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논리적 문장 구성과 맥락 제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AI 교육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전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했고 삼성전자 역시 청년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을 AI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AI 활용법보다 논리적 글쓰기와 문해력,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탈수가 몇 달 뒤에는 요로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준 교수는 병원 소식지를 통해 무더위로 땀 배출이 많아지면 소변량은 줄고 결석 성분 농도는 높아져 요로결석 위험이 커진다면서 실제 환자는 폭염 시기보다 1, 2개월 뒤인 9, 10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에 돌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옆구리 통증과 혈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면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열과 구토, 극심한 통증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 교수는 하루에 소변량이 2에서 2.5리터 정도 유지되도록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은 구연산이 풍부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커피와 진한 차, 콜라, 에너지 음료 등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탈수나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짠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칼슘이 결석의 원인이라고 해서 우유나 멸치 등 칼슘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적정량의 칼슘 섭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영국 의료계가 정부에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학 할리먼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아동들이 증오와 폭력, 중독성을 지닌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 할리먼은 현재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과거 흡연 유해성이나 자동차 안전벨트 의무화 논의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방한 아동범죄와 자해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의료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최소 주 1회 이상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을 치료한다고 답했는데요. 틱톡에서 약물 과다 복용 방법을 접한 사례와 폭력 영상을 본 뒤 가족을 위협한 사례, 잔혹 콘텐츠에 집착해 반려동물을 죽이고 자해한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동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규제 도입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기존 직무가 줄어드는 대신 AI 중심의 새로운 역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던 고위 임원팀을 해체하고 소규모 수평 조직 중심의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엔지니어와 연구자, 개발자들이 복잡한 보고체계 없이 직접 협업하는 구조로 바꾼 것으로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AI 시대에는 거대한 조직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타도 최근 전체 직원의 약 10%인 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인력을 AI 클라우드와 AI 에이전트 조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가 반복 업무와 코딩, 디자인 등 일부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간 관리자와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AI 도입 전략을 설계하는 솔루션 아키텍트와 AI 시스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AI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AI 기반 조직 혁신을 지원하는 컨설턴트와 AI 보안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AI 관련 채용 수요가 최근 수

10년 사이에 급증한 반면 일반 채용은 둔화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와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최근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북한 억류 국민 가족회는 이번 회의를 첫 공식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가족회 대표는 정부와 국제사회가 말뿐인 우려를 넘어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서신 교환과 건강 상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랄리 반즈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종교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도 국제사회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또 세종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안보토론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가 한미동맹 분리를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 억제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6도, 평양 1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4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완연한 초여름 햇살이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6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함경도 지역도 맑고 깨끗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 19도, 함흥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녘 땅에도 있음을, 또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남북한의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들이 또 한국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공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46편 9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부수고 창을 꺾으며 방패를 불사르신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긍휼과 소망의 빛이 오늘 북녘땅에도 그리고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비추이기를,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지며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주가 일하시네. 대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내가 깊은 곳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부르짖고 찾을 때 변함없는 주님께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많은 이들이 죄악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 거기에 매여 있지요. 마약하는 사람들 암만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나 병원에 가서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약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죄의 노예로 사탄의 권세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랬죠. 1963년 10월 19일 새벽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해요. 각 신문들은 대문짝만한 기사를 냈고 이 충격적인 보도에 세상 사람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마 고재봉은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과 안국선 목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재봉을 성경 읽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는 어떤 새로운 힘이 자신 속에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그의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국선 목사님의 말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재봉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탄탄해지면서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옥중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재봉은 그곳에서 있던 2,000명의 죄수들을 전도해서 놀라지 마세요. 1,800명이 교회로 이끌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감옥서에 있던 고재봉.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인데도 1년 지나도록 전도한 사람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 자신. 고재봉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명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1,800명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인도한 장본인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국립합창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번에도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 함께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이 땅에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황해도가 고향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0: 네.
1: 네. 황해도에서 오신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0: 네.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기 남한 쪽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의 기억 속의 황해도는 어떤 곳이었나요? 선생님의 네. 고향은?
0: 제 기억에는 저희 고향이 우리 북한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만약에 그 계란으로 치면 우리 황해도는 계란에서도 노란자이라고 하거든요. 아. 거기는 벌판이 북한에서 제일 많은 쪽이고 질량 그 흙 땅 질량도 좋고
1: 토양이 좋고요.
0: 네, 토양이 좋고요.
1: 네.
0: 곁에는 바다도 소해 바다가 끼었고 뒤에는 구월산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북한에서는 우리 황해도가 제일 살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선생님의 그런 기억 속에 고향에 있는 선생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장면 장면이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0: 제 기억에는 우리 고향이라 하면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구월산이거든요.
1: 구월산.
0: 네, 산에 가면 진짜 산나물도 많고 도라지, 고사리 이런 이렇게 진짜 건강에 좋은
1: 네.
0: 그런 산나물이 너무 많아요. 달에 모루 도토리. 우리 학교 때는 우리 북한에는
1: 네.
0: 우리 학교 때 도토리 따기를 자주 하거든요. 매해마다 그걸 학교에서 수집하거든요. 그 도토리를. 그러면 집체적으로 단체적으로 그 고월산에 가서
1: 네.
0: 도토리 따기 가거든요. 고월산으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근데 산이 너무나 좋아요. 고월산이 명산이잖아요.
1: 네. 그럼 선생님이 몇 살 때까지 북한에 계셨던 거예요?
0: 네, 제가 북한에 24살까지 있었거든요.
1: 20대까지 계셨어요.
0: 네.
1: 그럼 20대 네. 때 보통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는 경우나 아니면 정말 적게는 수용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깝잖아요.
0: 네.
1: 그럼 선생님은 위쪽으로 오신
0: 네,
1: 거예요?
0: 네, 저는 위쪽으로 왔어요. 그런 바다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1: 네. 네. 그러면은 20대 때 떠났던 고향 땅이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된 거죠? 고향을 떠나신 지는?
0: 제가 고향 떠난 지 이제는 20년 거진 다 됐어요.
1: 아. 네.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또

0: 중국의 제3국에 또 계셨을 거고,
1: 네.
0: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신 지도 지금 8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시점에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네, 제가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라오스를 걸쳐오면서 대사관을 걸쳐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면서
0: 네.
1: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원을 걸쳐서 또 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사회 첫 발자국 내딛는 거를 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 앞길도 열리게 되고 저희 마음도 안정하게 될것 같고 너무나 너무 다른 세상에 온 감각이거든요. 한국에 개척 하나원에서 나오니까 한편으로 두렵고 망망하고 막막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원에서 한번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현역 간사님 걸쳐가지고, 그 소개로 우리 교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여기서 8개월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걸치고, 이렇게 8개월 동안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적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섬김이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0: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또 같은 고향 분들도 보내셔서,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너무 잘또 정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더 이렇게 한층 바뀌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이제는 고향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이 너무 우리 북한 너무 언제면 우리 북한도 하나님의 세상이 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일까? 지금 거기에서 보면은 너무 우리 북한 나라가 너무 어둡게 생각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제가 지금 기억해도 우리 북한은 그때는 진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린 애들도 이팝이라는 걸 먹지 못했어요. 제가 제 동생이 타가서 보육원을 했거든요. 저녁 때.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신해서 밥을 먹여주는 그걸 근무를 했는데 애들 집에서 다 가져오는데 점심에는 다 점심밥을 집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애들도 먹다 가루밥을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이 국물에다 말아먹으면 그 가루밥을 그 2살짜리, 1살짜리 애들이 그걸 큰 입으로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걸 받아먹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 배를 채워 줄 쌀도 없는가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0: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경험도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또 받으시고 나누시는 현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더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북한을 위해서.
1: 네, 저는 적어서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불쌍한 북한민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북한도 하나님 세상으로 변하게 해 주시고 우리 북한 불쌍한 북한민들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를 얻게 하고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0: 자유.
1: 네, 너무 자유가 없고 진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무슨 다른 이 세계적인 사람들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게 조금도 없고 한번그 땅에 태어났으면 그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그렇죠. 어디 자기가 살고 싶은데 선택할 권리도 없고 그래서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농촌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0: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자유라는 게 어떤 걸까요?
1: 자유라는 게 사람을 본능으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데가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 권리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 주어진 원칙 안에서 네. 균열 속에서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0: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도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게 해주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북한민들이 그저 자유롭게 제일 적어도 배불리 먹고 입밥을 먹을 수 있는 아멘.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그걸 기도 많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1: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북녘 땅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보면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신 지 8개월 차가 되어가면서 경험하신 자유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정말 참된 자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이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해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황해두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님의 고백과 소망과도 같이 지혜자매 고향 땅 황해도 그리고 북녘 곳곳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임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또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상한 감정을 오래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각자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그렇게 한반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

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나 여름을 맞아서는 자기 관리랑 그러니까 자기 꾸미기에 더 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1: 아, 그렇죠. 어쨌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0: 네.
1: 꾸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외에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

0: 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1일 염색 샴푸 32,480원이 결제됐습니다.
1: 염색 샴푸면은 이게 염색을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샴푸인 네. 거죠.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0: 그 샴푸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북한은 이제 물비누 이렇게 말하는 게 샴푸거든요.
1: 물비누요.
0: 물비누 보통 물비누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뭐 샴푸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다가 이제 북한 말로는
1: 네.
0: 뭐 우리 살결물 물크림 하는 것처럼
1: 네.
0: 우리가 이제 스킨 로션을 북한은 뭐 그러잖아요. 살결물 물크림
1: 그쵸,
0: 그것처럼
1: 그쵸.
0: 샴푸도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말로 물비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약은 또 북한 또 염색약도 북한 말로는 머리물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물감인데 머리물감을 물리는 머리물감식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물비누처럼 샴푸처럼 되는데 그 안에 머리 염색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염색물감이라는 단어도 참 예뻐요. 북한어 표현이.
0: 그렇죠.
1: 근데 이 물비누를 통해서 머리물감을 칠할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그런 이제 물비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염색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머리가 염색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는 염색 이제 그 샴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쓰는데 머리가 전체를 희진 않지만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옆으로 지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염색약 썼다가 지금은 그 샴푸처럼 조금 발라가지고 한 7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다시 이제 쭉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쳐가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다 염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밤색 브라운 그 색깔도 있고 또 검은색깔도 있어요.
1: 아 이게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염색 머리물감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대중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거품 샴푸, 그러니까 거품 염색 물감.
0: 그렇게 볼 수 있죠.
1: 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그러고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전혀 저는 몰랐거든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흰머리 네. 조금 조금씩 나는 거를
0: 네.
1: 전혀.
0: 좀 머리가 좀 많이 희어지면 그때는 염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아주 보기 좋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다수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1: 북한에서 계셨을 때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0: 네.
1: 지방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0: 네.
1: 그때도 그렇게 염색을 머리물감을 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셨나요?
0: 네, 있었죠. 네,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염색을 항상 했는데 어떨 때는 머리 염색 그 약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다 염색하다가 요즘 염색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염색약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가 봐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많이 염색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염색을 자주 하셨죠. 집에서.
1: 아, 그래요.
0: 아버님도 대학 교수였으니까 집에 가게 되면 전용 이제 염색약을 이제 해서 쓰는 전문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1: 그러니까
0: 항상 이제 우리 화장실 그 우리 세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따로 이제 화장실 붙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세수하는데 그 옆에다가 항상 아버지는 그 머리 염색 그 그릇 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도 머리 염색약이 그 샴푸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고
1: 네.
0: 순전히 그저 바르기만 하고 예 그랬죠.
1: 사실 염색이라는 이 부분이 미용이잖아요.
0: 네.
1: 미용은 또 내가 꾸미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네. 그런 영역이어서 그래서 북녘의 주민분들 가운데도 이거를 이게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죠.

0: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1: 네.
0: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영어가 적힌 옷을 못 입는 것처럼
1: 네.
0: 염색을 또 너무 또 밝게 하고 이러면은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단속하죠. 우리 때도 보면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 머리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0: 네.
1: 누렇게 노란 색깔 아니면 뭐 밤 색깔 막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느라고 그러면 시중에 나가면 중국산 이제 머리 염색 그 컬러가 이제 노랗게 되는 머리 컬러도 있었어요.
0: 네.
1: 또 그 우종도 이제 사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심하게 쓰다가 걸려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몰래 쓰는 사람들은 머리 안쪽에다가 이제 살짝 바르기도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0: 안쪽에요?
1: 네. 그래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우리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0: 자연갈색
1: 자연갈색이란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제합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때.
0: 네.
1: 그때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제 머리 계속 염색했는지 검길이다가 80돌 되는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흰 머리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거 뭐지 하니까 그때 이제 염색을 이미 했다는 것이었고 왜 염색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한덕수라고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염색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염색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0: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1: 글쎄요. 그래서
0: 두피에 약을 칠하는 거다 보니까.
1: 근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염색을 했고
0: 네.
1: 또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 보면서 좀 서양식으로 이제 해버리다가 단속돼가지고 막 그 비판서 쓰고 막 그런 게 많았죠.
0: 그러면 그렇게 뭐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이나 머리의 그런 모양들이 아니면
1: 네.
0: 좀 머리 모양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북한은 머리에 대한 통제가 심하죠. 색깔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가 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기는 경우는 막 선생들이 가위로 막 잘라버렸어요. 그 여자들도 머리를 길게 못 길게 한 때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은 통제가 심해. 머리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0: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자유를
1: 조금
0: 얻나요?
1: 조금 자유롭다 하더라도 진이한 가도 안 하기 자체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런 서양식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좀 약간 주시하면서 약간 또 비판도 하고 좀 감독 통제도 하고 막 그랬죠.
0: 네. 근데 이렇게 염색 샴푸를 한 번 구매하면 또 꽤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32,490원이 그렇죠. 든 건가요?
1: 아니, 그게 지금 원래 두 개를 산 거예요. 1 플러스 1이었어요. 그게.
0: 이게 하나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1: 아니죠. 아니죠. 이거 하나 싸면 300mg짜리 돼가지고 한 개가 한 달은 충분히 사는 쓰는데 근데 그걸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번 혹은 뭐 그저 세 번 아니에요. 거의 두 번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사면 거의 한 달 더 쓰죠. 한 몇 달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산 거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6개월 쓴다 치더라도 3만 뭐 2천 원 정도면 달러로 20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 한 반나절만 이래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기억난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이 염색약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 한 달 울고 보험금 할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돈내산, 이 경제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도 그렇죠. 이거는 남과 북이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로
1: 네.
0: 수개월 동안의 머리 미용을 감당할 수 있는
1: 그렇지,
0: 경제적인
1: 맞습니다.
0: 가치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북녘기 주민분들에게는 저희가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벌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1: 이제는 거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0: 네.
1: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얼굴 벌써 피부색만 봐도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피부가 벌써 다르거든요. 저는 네. 한국 와서 느끼는 게

0: 참이기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이 알리는데 한국 사람들 머리카락은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반짝반짝해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이거는 삶의 그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벌써 한국 사람들은 한 시간이라는 가치가 북한에서는 뒤에 뭐 한 달 어떤 것들은 어떤 물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국에서의 하루가 북한에서 1년 맞잡이 되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1: 참 말도 안 되는 남과 북의 현실이네요. 네. 근데 이런 오늘의 염색 샴푸, 머리 물감 비누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14절 말씀인데요.
1: 네.
0: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 아멘.
0: 아멘. 예.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1: 네.
0: 또 개개의 특성도 있고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몸을 우리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말 이렇게 어기막히게도 그 사회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아름다움도 못 가꾸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1: 정말 신묘 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0: 네.
1: 남과 북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참 자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을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성경으로 한 줄씩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찬양 후에 목포 온세대교회 유재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여섯 살 때 어머니를 잃고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구제의 불능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5월 12일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온 삶,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고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더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함경북도가 대체로 맑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요. 서해북부의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6월의 첫날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평안과 위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우리가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총을 베풀려면 첫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고해요. 여기에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자기 집안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지 17, 18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왕권이 견고해졌지요. 평안이 왔기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여유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므비보셋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이것이 은혜예요.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고해요. 시바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이 몰락한 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실상 주인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묻자 시바는 므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해요. 이름보다 약점을 먼저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조건과 약점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자로 보지 못하고 쓸모와 외모로만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니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고도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약점보다 존재를 찾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나요?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릅니까? 아니면 약점으로 판단합니까? 은총을 베풀려면 둘째,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4절을 보니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답해요. 로드발은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왕자의 신분이었던 므비보셋은 지금 황량한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이 몰락했으니 늘 두려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요. 요나단 같은 아버지와 사울 같은 할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망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운명을 함께 물려받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마길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시바는 주인 행세를 했지만 마길은 계산 없이 므비보셋을 품었어요. 무려 17, 18년 동안 숨겨주고 장가까지 보내며 아버지처럼 돌보아준 것입니다.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준 마길입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 어떻게 되나요? 5절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라고 해요. 마길의 숨은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갚아주시는 날이 온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6절에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자에게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므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먹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친아들처럼 왕의 식탁에 앉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므비보셋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8절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므비보셋은 자기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에요. 극도의 열등감 속에 있었지만 이런 자기 인식이 단순히 자기 비하는 아니었어요. 진짜 겸손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은혜가 은혜로 보여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은총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자만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바처럼 약한 사람을 이용하나요? 아니면 마길처럼 계산 없이 사람을 품어주나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아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곳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았음을 회개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의 대학을 다닌 저는 친구들이 유흥을 즐기며 지낼 때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았어요.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제 믿음의 수준을 아신 하나님은 매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저의 곳간을 채워주셨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학 중 글로벌 금융위기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아시아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일회용 비닐을 다시 쓰지 않고 버린다며 아내를 정죄하고 부모님께 여유 자금이 생겼다며

0: 매달 드리던 용돈을 끊어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고 하며 아들처럼 대우하지요. 이렇게 자기 정적의 후손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재물을 마치 내 것인 양 쌓아두려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사울의 종시바처럼 물질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저의 죄를 회개해요. 이제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든 지체들에게 저의 물질과 마음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로 교회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씀씀이를 탓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므비보셋을 먼저 찾아갔어요.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묘막측한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물질을 의지하며 시바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랑도 계산하고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총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받은 은혜를 잊고 시바처럼 물질과 조건을 붙들며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늘 고백하며 가길 원합니다. 또한 마귀처럼 계산 없이 한 영혼을 품고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사람을 바라보며 먼저 찾아가 사랑을 베푸는 저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랍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인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리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며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0: 하려면은 이것서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막막한 인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며 내 영혼의 빛이니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레옹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격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성안교회를 섬기시는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0: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이 없으면 다 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은 우리의 삶을 가장 역동적으로 만드는 내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당시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89달러 정도였습니다. 103개국 중 87이었죠. 지금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현재 제 나이에 우리나라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7천 불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400배 부자가 된 겁니다. 저 자신에게 비교했을 때도 400배 잘 되었고 400배 부자가 되었고 400배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400배만큼 행복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을 640억분의 1에서 870억분의 1로 거의 0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같은 사람을 한 시대에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듯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고 특별히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 색깔도 다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충성은 있는 듯 하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소모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으나 영적인 풍요함이 있었고 빌라델베 교회는 힘은 약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였으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행동을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기대는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캐릭터와 성격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치 교회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몸이고 그의 몸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공간이 교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기쁨이 흘러가야 되고 행복이 흘러가야 되고 삶의 아름다움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이지만 그들은 늘 내면 속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고 기쁨으로 선교하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특별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떤 한 교회나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설레임 있고 감동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듯이 우리 각각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잘 선택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박수를 받을 만큼 인정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언제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 이 고백을 어떤 환경에서라도 되뇌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6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661번님,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힘을 주시는 극동방송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친구인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사랑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고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6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5월보다 조금 더 푸르른 녹음이 우리를 기다리는 새달 아침. 날은 좀 더 더워지겠지만 그만큼 농작물들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이 6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이 한 달, 나라의 안위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강건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6월 1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14장까지 이 예배와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배자들의 복장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이것이 이제 14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 중심적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은사를 경험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은사를 이제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은사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교회의 질서를 뛰어넘어 자신들이 마치 질서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사도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인정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은사가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은사는 그리스도만을 더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별력이 초창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중에 그 당시에 교회에 사도들이 예배 질서로 정해줬던 또 전해줬던 질서 또 전승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머리에 가릴 것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이 면사포를 쓰는다라는 건 뭐냐? 예배의 질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이런 이제 예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성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뭘 쓰지를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쓴 반면에 여성은 남편 옆에 겸손하게 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면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서 여성의 상징인 면사포, 머리에 너울을 쓰는 이 가리개를 쓰는 것을 벗어버리고서 남자들처럼 서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의 권위 위에 서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배 질서를 위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이슈로 예배 질서에 관한 이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예배의 질서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 또 예전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예전이 있다라는 것, 자유로운 것도 좋습니다만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배는 질서를 따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의 전통적인 예전을 따라 드리는 예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알면 참 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 예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 관련된 질서를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자, 이 본격적인 말씀을 하기에 앞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도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모델 없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유하다고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나의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모습을 따라 그 자발적인 권리를 좀 포기하면 좋겠다. 이런 권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느냐? 결국 어떻게든 간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일함으로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는 건 사도 바울의 모든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야, 저 집사님 보면 참 훌륭해. 참 감동적이야. 참 믿음의 모델이 돼. 이런 칭찬들이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그 전통이라는 건 뭐냐? 옛날부터 있던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여 줬던 전통.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넘겨줬던 것들, 전해준 것들. 자, 이거를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보다는 사도적 전승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사도적 전승, 사도들이 전해준

어떤 교회의 질서와 또 구체적인 실행 법규들, 실행 지침들 이런 것들을 전승이라고 그러죠. 자, 예배 전승, 성찬의 전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머리에 이 가림을 막을 쓰지 않고 나타나는 이제 여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남자의 머리라는 건 대표 또는 권위를 의미하죠. 자,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자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자, 이거는 복종의 질서라기보다는 경륜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간의 관계는 사실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질서 지어졌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의 구원을 위해 경륜적 질서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이 영광과 이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이게 이것을 뭐라 그러냐?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종속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론적 동등성과 경륜적 종속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 간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질서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남자의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집안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대표자는 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이제 그 당시 교회 질서로는 여성에게 이 면사포를 쓰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을 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걸 남자가 쓴다? 이게 질서에 맞지 않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당연하게 여기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무릇 여자로서 이게 이제 문제죠. 진짜 문제가 이겁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러니까 머리에 질서로 여성은 남성의 경륜적으로 종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남자가 여성의 대표자로 머리로 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걸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다. 이거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이 머리를 미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두 경우에 해당됐는데 첫 번째는 간음하는 여성을 처벌할 때 머리를 밀었고요. 두 번째는 신전창기들이 머리를 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버리면 이런 수치스러운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죠. 또 그 당시에 남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경우는 우리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교 제사를 드리는 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은 머리에 토가라고 하는 머리에 뭔가를 번거지 같은 걸 쓰고 나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자, 머리를 밀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가늠했나? 아니면 신전창기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 존재론적으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고 자 창조되었고 영광이다. 영광은 뭡니까? 누군가를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기능적인 관계를 갖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창조 질서의 순서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는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 창조할 때를 말합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쥐어 여자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가 남자를 먼저 만들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또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그러셨거든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성은 하나님의 이 경륜적 질서,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경륜적 질서를 위해 예배의 질서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자, 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거는 남성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로 삼을 때 명백하게 드러나기 위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표를 둔다라는 건 뭐냐? 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앞에 천사들이 볼 때는 남성들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자인데 여성들이 안 쓰면 이거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야 천사들도 보지 않느냐 머리에 권세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걸 뭐라 그러냐? 존재론적 동등성이라고 그러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갈비뼈를 취해서 낳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에게서 납니다. 모태로부터 나죠. 자궁으로부터 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서로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경륜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자,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예배의 질서였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자, 여성들 남성들은 머리가 짧고요. 여성들은 머리가 길지요. 자, 여성들은 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길러왔던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는 하나님이 심겨준 본성.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긴 머리로 여성을 잘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건 머리가 기니까 잘 가려지죠.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턱 라인도 턱 갸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목도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점이 있으면 긴 머리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참 이게 가리는 무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긴 머리가 있는 것을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긴 머리는 여성의 본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부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가 있으면 여성에게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면서 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본성으로 긴 머리로 신체의 이런저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가리고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여성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머리에 이제 수건을 너울을 이렇게 쓰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대의 문화적 관습인데 그 당대의 문화적 관습 가운데는 사실 그 문화적 관습을 주장하는 초문화적 원리가 들어있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초문화적 원리는 뭐냐? 이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경륜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남자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는 가정을 대

0: 발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남장을 돕는 배필로 자신의 것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겸손하게 가리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질서가 잘 세워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당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통하여 이 창조의 원리 또 문화적 원리를 함께 배울 수가 있죠. 창조의 원리는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남녀가 동등하지만 창조하실 때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경륜적인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륜적인 질서를 알고 따르고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경륜적 질서를 세워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륜적 질서 아래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교회가 깨지고 싸워서 이 경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 이런 경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가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에 막 부추기고 욕을 하고 비리가 있다 막 이러면서 교회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는 데가 종종 이렇게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적 질서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공예배에 관련하여 권면하기에 앞서 사도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말은 그가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들이 신뢰하여 믿고 따랐던 사도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해설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수긍합니다. 그는 실제로 2년 가까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기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 새로운 한 달도 교회 공동체는 물론 사회와 나라가 서로를 본받으려고 힘쓰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많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6월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보훈의 달입니다. 묵상과 함께 결단의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에게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구별하긴 했으나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리도 의무도 책임까지도 모두 동일하죠. 6월 1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이 6월 한 달도 온 가족 말씀 안에서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상 사람들은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공동체가 가정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생계와 주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정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계와 주거의 기능이 중심이 되니까 요즘에는 1인 가구 그리고 동성 가구, 뭐 그 안에서 아이가 있으면 파더 1, 파더 2, 머더 1, 머더 1, 2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정의하죠. 그렇게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현상과 기능으로 가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신방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대화의 주제는 자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어떤 때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만 아니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간, 싸워야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학을 가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백을 했대요. 아버지 존경한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아버지 엄마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대요. 다른 집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면서 친구네 집 가정을 보고 친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지,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자기를 길렀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무엇이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왜 다르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른 가정과 다른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정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중심 사상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12절. 레위기 20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건 한 민족을 선택하고 다른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깊이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관계 안에서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이 신실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남편과 아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33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아내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가정,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건 대 조건으로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결합체가 아니에요. 조건 맞는 남자, 길을 가다가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라. 죽음과 간음 외에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9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남편 존중과 아내 사랑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단순히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 언약 아래에서 짝지어주신 존재이니까, 그래서 내가 언약 가운데서 너희를 신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의 남편과 아내에게

확실함으로 대하라.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존중과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애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편과 아내는 어쩌다 마주쳐서 그냥 살 붙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참으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그 신실함으로 대해야 될 존재가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가정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일반 가정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살고 애들은 애들대로 살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생계와 주거를 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 아래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죄인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때들어온 대들고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그런 신실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오늘 처음 맹세와 같이 신실하게 남편과 아내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실함을 유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가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가정과 가장 유사한 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26절입니다.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실 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물로 씻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 아니잖아요.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존재이죠. 그렇다면 가정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이 용서받고 찢어진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용서받고 용서돼야 되죠. 예수의 피가 죄를 씻고 성령의 은혜로 상처가 아무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한 라디오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한 여성이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잊지 못할 일을 라디오에 사연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 여자분이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버스에 딱 처음에 타 올랐는데 버스 기사가 누구였냐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뒤에는 친구들이 쭉 있고.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

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버스 운전하신 자기 아버지를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뒤에 나 계시니까 아빠라는 말을 못하고 어색하게 아버지하고 눈동자가 마주쳤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으니까 그 사정, 그 마음을 아버지가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봐 학생,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얼른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했고 그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아버지하고 그렇게 버스에서 인사도 못하고 내리고 집에 왔는데 이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정말 못난 짓을 했구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그때 얘기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저녁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밤늦게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딸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딸 머리를 만지면서, 얘야, 아빠가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가 너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했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그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날 이 딸은 자기 아버지, 그렇게 나간 아버지 때문에 밤새도록 오랫동안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연을 보냈어요. 가정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복음이 작동하는 곳이 가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상처가 씻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행동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종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과 사랑, 존경과 사랑이 일방적 복종과 일방적 사랑이 아니에요. 피차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시작하기 전 바로 위에 절, 21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거기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니까 남편과 아내도 피차 복종이죠.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이 복종과 사랑 이전에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최초의 가정인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여러분, 여기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게 가정작동의 원리입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첫 가정을 두셨어요.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 에덴 그대로 옮겼거든요. 에덴은 기쁨, 낙원이라는 뜻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첫 가정을 기쁨과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경작하라, 두 번째는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경작하라는 말은 영어로 cultivate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도 그래서 경작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작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 경작하다는 말 이전에 섬기다, 예배하다는 말이 더 근본적이에요. 그래서 아바드는 섬기는 거, 영어로는 serve 그리고 worship이라는 말인데 이 경작하다는 이 말, 이 말은 섬기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 하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아바드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10장 22절에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멸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죠.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여기 섬기는 이라는 말이 경작하다는 말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작동의 원리는 섬김이에요. 섬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돌아간다. 섬김이 가정의 작동 원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림한다고 가정이 돌아갑니까? 물론 돌아가죠. 억지로. 그렇지만 진정한 가정은 섬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가정은 섬김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어머니가 섬기고 아이들이 섬기고 섬기는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도 섬김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복종과 사랑 이전에 아바드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섬김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이게 가정의 작동 원리예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작동 원리는 섬김과 수고예요. 지키라 말씀하셨죠. 이 지키라는 말씀은 수고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원이 아름답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원을 망치는 손 안 대고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방치하면 정원은 망가집니다. 풀들이 우짜랍니다. 그래서 정원에 풀 안 매주면 풀들이 자라서 꽃보다 풀이 키가 훨씬 더 큽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지키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정원은 곧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너희는 경작하고 지키라. 즉 섬김과 수고가 가정을 세우는 작동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영제국이 맹위를 떨쳤을 때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영국이 맹위를 떨쳤을 때 1840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 독일계 알버트라고 하는 왕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알버트 왕자와 결혼했는데 신혼 때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웠대요. 한판 크게 싸웠답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는 알버트 이 남편이 방문을 쾅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서 남편이 문 잠그고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문 열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계속 문 열라고 문 열라고 하니까 나중에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자기 부인인지. 그 빅토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여왕이요 그랬어요. 여왕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왕이 다른 데 잠시 갔다가 두 번째 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하니까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고 이번에는 승질하니까 발로 문을 찼어요. 그래서 문 열라고 하니까 안에서 들으려는 소리가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요!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알버트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문 안 열었어. 이 여왕이 다시 돌아갔어, 저기로.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세 번째 왔어. 이번에는 문을 두드린 게 아니라 문을 똑똑똑 노크를 했어. 누구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아내입니다. 당신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알버트가 문을 활짝 열고 둘이 화해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은 권위와 완력과 압박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가정은 작동합니다.

0: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거기서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과 은혜도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가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의 맨 끝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이때의 이스라엘 신앙은 바닥이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신앙이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라기가 얘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를 더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에요. 사회가 온통 망가지니까 가정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말한 것이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이에요. 말라기에 이래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쩌다 마주쳐서 살붙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 것이다.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가정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아내를 하나만 뒀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가정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인정하고 섬김과 수고와 진실함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이 복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정을 섬김과 수고로서 세우시고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고통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대한민국이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하게 하시고 조국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이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주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6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목사님, 당나라 대문장가 유종원이 쓴 고전 문집에는요, 송청이라는 실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약재상 기록이 전해진다 그래요. 어허. 이 사람이 약을 참 잘 지었는데, 예. 그가 지어준 약을 먹으면 대부분 병이 아주 말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대요. 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외상장부에 이름만 적고 치료를 해주고 그냥 돌려보낸답니다. 아. 그렇게 외상장부가 빽빽해지면 예.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그거를 외상장부에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대요.
1: 아이고야.
0: 세간에는 송청이 진정한 대인이다라는 평과 동시에 아이고 본전도 못 찾는 어리석은 인물이다라는 평이 섞여 있었다고 어허. 하는데 근데 막상 송청은 자신이 외상장부를 태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40년 동안 외상장부를 태웠지만 한 번도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약값을 떼먹는 사람도 있지만 뜻밖의 성공을 거둬서 분해 넘

0: 넘치게 보답을 하는 사람 역시 많았습니다. 나는 어리석거나 대단해서 외상정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아... 라고 아주 그냥 시크하게
1: 멋지네요.
0: 네,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1: 쿨가이.
0: 그러니까요.
1: 당나라의 쿨가이 송청.
0: 네, 네.
1: 세상의 계산기는 늘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법만 가르쳐주거든요.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내 창고가 비어버린다고 움켜줘야만 부유해진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죠. 내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상생의 원리입니다.
0: 아멘.
1: 누가복음에서는 이 신비로운 비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0: 아멘. 아멘.
1: 당장의 이익 대신에 사람을 남겼던 송청처럼 때로는 눈앞에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0: 아멘.
1: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과 따뜻한 나눔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허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웃의 마음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안전하게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0: 아멘.

0: 자, 러빙의 음성으로 오래간만에 축복송 예. 들려드렸습니다. 네. 6월을 새로 시작하면서, 예, 뭐, 6월 벌써 아주 많이 덥기도 하고, 이것저것, 네, 뭐, 걱정도 많은 그런 달이지만, 나를 축복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예. 그렇게 한 달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서로 축복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0: 네.
1: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0: 네.
1: 저 사람도 아름답다.
0: 네.
1: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실은 불평불만이 많이 올라올 수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한 번씩 의도적으로 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멘. 우리 3013번님께서요.
1: 네. 오프닝 말씀처럼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주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고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1: 언제나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저희를 선하게 만나주세요.
0: 아멘, 아멘.
1: 아멘.
0: 네, 아멘. 예, 나눔에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9818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3055번님도요.
1: 참 좋은 아침입니다. 공터에 심은 야채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아침부터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정 만나주세요.
0: 아멘. 아멘. 네, 수확의 기쁨 좋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르신 목욕시켜드리러 갑니다.
1: 아.
0: 오늘은 우리 어르신 제발 꼬집지 말아주셨으면 발로 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 모두 무더위 안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애나 어른이나 참 목욕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막 아직 약간 어르신들이 또 조금 힘드신 분들 치매 어르신들이
1: 치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0: 아유 힘드시겠어요.
1: 근데 네. 그 힘든 섬김이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0: 아멘. 오늘도 힘내시고요. 3914번님
1: 새로운 6월의 첫날 아침도 좋은 아침과 시작하는 감사를 누림에 그저 고마운 마음 한가득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 용원이 생일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려요. 대학생활도 교회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전하면서 6월의 첫날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0: 아, 네. 아멘. 축하합니다. 주님 늦지막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 기간이라 힘드네요.
1: 아~
0: 주님 만나주셔서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1: 그렇죠. 지금이 대학생들 예. 기말고사 기간이죠.
0: 아, 목사님 이건 정말 온 마음 다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늦지막이 공부를
1: 예.
0: 시작했답니다.
1: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0: 네.
1: 부지런도 주시고
0: 네.
1: 무엇보다 좋은 결과도 주실 거라고
0: 그러니까.
1: 믿습니다.
0: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예비역 거 오빠들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1: 예,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늦지막이 오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1: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더 보면, 열심히 하세요.
0: 그런 거 보면 기억력 이런 머리 IQ가 중요한 게 아니야.
1: 예.
0: 얼만큼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1: 그럼요.
0: 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장학생 될 것 같아요.
1: 아, 장학생 되실 겁니다.
0: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출근 준비 다 하고 여유롭게 좋아 듣고 있으시다고 우리 2607번님도 사연 보내주셨고요. 8932번님도요.
1: 샬롬 좋은 아침 입니다. 새날 새일을 시작하는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첫날 이 한 달도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5월 끝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청장년 볼링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0: 예. 탁구는 늘 졌는데
1: 탁구는 지기만 했는데 볼링 대회 1등 하셨다고요.
0: 예,
1: 아이 축복합니다.
0: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셨군요. 살아 수 있는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죠? 우리 나이에 너무 그거 무거운 거 들다가는 안 돼요. 조심조심.
1: 예.
0: 잘 하시기 바라고요.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주시죠.
1: 예, 오늘은 한습봉이 만나러 가는
0: 그렇습니다.
1: 날이죠. 한습봉전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성경읽기 프로젝트 한 권 한 단어가 있는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극동버스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유튜브 들어오시면 대전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 어노인트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0: 자,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6월이 되니 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오늘 문자가 시작부터 아주 그냥 넘쳐납니다. 예. 와. 말씀도 굉장히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난히 오늘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아, 그러니까 이게 마음먹기예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아, 말씀 가운데 그리고 아침에 축복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서로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평소보다 확실히.
0: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꼭 소개해드릴 거네요.
1: 아하.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 고덕 부근에서 도로 파쇄 아스콘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고
0: 네.
1: 지나가시는 분들 혹시 볼보 파란 트럭 보시면 손 한번 흔들어달라고.
0: 아, 우리 김평우 집사님이요.
1: 아, 우리 같이 방송가족이세요. 방송가족.
0: 엄청 큰 차죠. 이 차가.
1: 예, 예. 아주 큰 트럭. 파란색 트럭. 근데 또 트럭 중에 파란색은 또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0: 아, 그래요?
1: 보면 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1: 예, 큰 트럭에 파란색이 있다.
0: 예. 예
1: 대전 당진강 고속도로 고덕 부근에서 작업 중입니다.
0: 어쨌든 거기 공사 있으시니까 여러분 안전지에서 미리미리 좀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예. 조금 공사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부지런히 움직여 가시면 혹시 지각을 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7시 23분 지나고 있고 만나 필요하신 분들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필요 아, 다시
1: 예.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1: 그렇죠?
0: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말씀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을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카드 특히 월요일은 좀 꼭 받으셔야 돼요.
1: 월요일 말씀 네. 카드를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함께 읊조리거든요.
0: 예. 자, 그리고 예, 잠시 후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통

0: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어머니 잠시붓을 놓겠나이다.
1: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이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초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아들은 글로 세상을 배우고 어머니는 인내로 세상을 견디며 오늘도 두 모자의 대화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때는 6월의 첫자락이라 조석 간에 온 나라 백성들의 고을 일꾼을 뽑는 선거 날이 다가왔으니 서당이 쉬는 날이라 하여 숙봉이의 마음은 이미 책상머리를 떠나 놀러갈 궁리로 달리고 있었는데.
0: 숙봉아, 이혜미는 떡을 쓸더니 너는 글을 쓰거라. 준비가 되었으면 이혜미 등불을 끄겠느니라.
2: 어머니 아니되옵니다. 어머니.
0: 또 무엇이더냐?
2: 마침내 오늘 선거일 관아도 쉬고 서당도 문을 닫는 대망의 휴일이 왔사옵니다. 아니 이리 좋은 날에 방구석에서 먹물만 찍고 있는 것은 6월의 푸른 실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소자, 내일은 일찍이 동문들과 저 먼 고을로 유람을 떠나 호연지기를 기르고자 하옵니다.
0: 유람이라니,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이 엄숙한 선거날을 그저 서당치는 휴일로만 여기고 놀러갈 국리부터 한단 말이 드냐? 이 공부하는 선비가 어찌 나라인데 이렇게 무관심하단 말이 드냐?
2: 어머니, 소자 그저 학문에 지친 육신을 잠시 쉬고자 하여.
0: 숙봉아, 차고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이 엄숙한 날에는 말이다, 선비로서 마땅히 어떤 인재를 가려내야 할지 깊이 숙고해야 하는 법이니라. 무릇 고을을 다스릴 인재란 번지르르한 말재주로 백성을 현혹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의 애원을 살피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하느니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문풍을 어지럽히거나 언어도단에 궤변을 늘어놓는 자를 가려내지 못한다면 그 고을의 미래가 어찌 밝겠더냐. 선비라면 마땅히 눈을 크게 뜨고 참된 일꾼을 뽑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거늘 네가 어찌 놀러갈 생각에만 눈을 붉히드드냐? 응?
2: 어머니, 참으로 지당하시고 골수에 사무치는 명훈이오십니다. 번지르르한 말재주를 가려내고 참된 공익을 살피라는 그 안목이야말로 조정을 다스릴 대제학의 기상입니다.
0: 그럼 그럼.
2: 소자, 어머니의 그 깊은 가르침에 무한한 경외심을 표하옵는데.
0: 역시.
2: 그런데 어머니.
0: 그런데.
2: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앞뒤 문맥과 시대가 전혀 맞지 않지 않사옵니까?
0: 무엇이 맞지 않단 말이 드냐?
2: 지금 저희는 조선 중기 사대부 가문이고.
0: 그렇지.
2: 소자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선비옵니다.
0: 옳거니.
2: 그런데 고을의 수령은 조정에서 임명하는 것이온데 우리가 어찌 나라의 일꾼을 직접 뽑는단 말이옵니까?
0: 그렇구나. 숙봉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방송을 만드는 PD라는 자가 가끔 이리 행정처리가 허술하고 시대를 마음대로 넘나들지 않느냐?
2: 그렇죠.
0: 그렇지.
2: 그 PD라는 작자가 심히 허술하다는 것을 이미 숙봉이도 익히 들어서 얼마나 허술한지 충분히 알고 있사옵니다.
0: 숙봉아, 감정이 많이 실렸구나. 허나 숙봉아,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부러운 세상이드냐. 우리는 이 조선 땅에 태어나 고을의 일꾼을 우리 손으로 한번 뽑고 싶어도 결코 할 수가 없거늘 후대의 저 백성들은 최선으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부러운 일이드냐.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저 쉬는 날이라 하여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고 유람이나 떠나는 어리숙한 이가 있다면 그야말로 이 한숙봉이보다 더 미련한 처상 아니겠드냐.
2: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 과연 일리가 있사옵니다.
0: 그래.
2: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소중한 권리를 이 후대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말고 꼭 행사해야 마땅하겠사옵니다.
0: 그렇다. 옳거니. 그러니 너도 유람 갈 핑계를 대기 전에 오늘 맡은 바 진도를 다 마치고 자리에 눕거라. 자, 당장 서책을 펴지 못할까?
2: 어머니, 오늘은 서책을 펴기보다는 고을의 일꾼들의 공약을 깊이 새겨보면서 내일의 대업을 위해서 소자 이만 안신하며 잠을 청하겠사옵니다.
0: 네, 이놈 숙봉아, 그래도 할 것은 해야지. 딱 맞게 끝내. 자,
2: 오늘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으나,
0: 네.
2: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니요.
0: 그러니까요, PD가 심히 허술하다는 것에 굉장히 감정을 썼고,
2: 숙봉이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0: 잘 알고 있더라 하는
1: 마음이 또 굉장히 상할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0: 이틀 남았죠.
1: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꼭 그 유람을 가셔야 될 분들은 예, 미리 사전 투표라는 그렇죠. 제도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우리가 이 선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요 이제 너무 자주해서 네.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처음 투표권을 가졌을 때 뭐 네. 20살 막 넘어가지고 처음 투표권을 가졌던 그 젊은 시절의 마음이나 네. 이런 거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0: 참 얼마나 네.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그냥 살아가는 민주시민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 참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역대 사전투표율 최고라고 하네요.
0: 예. 아마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어쨌든 네. 본투표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또 숙봉이 같은 마음이
1: 아니,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본투표가 높은 꼭 그런 건 아닌가 보죠.
0: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점점 본투표일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숙봉이들이
1: 예.
0: 그러나 할 일은 하고
1: 그러니까요.
0: 우리 오늘 이 강부인이 말한 것처럼 할 네. 일은 하고
1: 그렇죠.
0: 유람을 가더라도 가는
1: 그렇습니다.
0: 그런 습봉이들 되시길 예. 바랍니다.
1: 그러면 점심시간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밥 먹고 그냥 가까운 데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한번 저도 한번 다녀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 꼭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도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우리 최다슬 PD 음성으로 함께 하셨는데 대전 극동방송의 2026년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간 대전 극동방송의 사역을 함께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의 동역자를 저희가 대전 극동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가 그 청주 중계소를 개설하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건물도 세우고 그리고 저기 중계소도 세우고 예. 기기들도 다 사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3: 맞아요.
2: 지난주부터 여러분 충주에도 중계소가 세워졌습니다.
3: 아.
2: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충주 지역 계신 분들이 방송을 지금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주 일원 음성 괴산에도
3: 예.
2: 예, 극동방송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아, 깨끗하게 들려요. 잘 들려요. 뭐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다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까지 시험 방송 중이지만 본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3: 그렇군요.
2: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사연들 통해서 조금 조정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충주, 청주에 이어서 충주까지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청취 소감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목사님 올해 대전 극동방송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진짜 큰일을 하셨어요.
3: 그렇죠.
2: 예.
3: 충청 북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청주와
2: 네.
3: 충주의 중계소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겠고요.
2: 네.
3: 아, 근데 충주는 네.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2: 똑같이 청주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그동안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충청도 지역의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3: 예.
2: 근데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닿지 않던 곳이 올해 한꺼번에 청주와 충주가 한꺼번에 주파수가 열리게 됐습니다.
3: 예.
2: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곳에서도 함께 방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전 극동 방송의 사역이 더 지경이 넓어지고
3: 예.
2: 그리고 그 사역의 무게도 훨씬 더 깊어.

0: 졌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매년 전파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극동방송의 사역들이 이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여러분, 대전 극동방송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1: 그쵸. 예.
0: 광고 대신 청취자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어지는데 올해의 사역이 굉장히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올해는 특별히 기도원 300용사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실시를 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한번 기다리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 예.
0: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사실 우리 전파선교사님들은 이제 만 원, 이만 원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사역을 해왔는데 이번에 기도원 300 용사들은요, 여러분들 1년에 일시헌금입니다. 100만 원 헌금을 하시면서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해 주실 분들을 함께 모으면서 사실 이게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충북까지 이렇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는 처음이기 예. 때문에 마음에 심한 예, 무게감들과 또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사명감이 좀 뜨겁거든요, 목사님.
1: 이 기도원의 예. 300용사는 어떻게 보면 네. 아까 멘트에서도 나왔었지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파 선교사 모집할 때는 그냥 사실 커피 한두 잔 가격 정도, 한 달에 커피 한두 잔 가격 정도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이번에 모집하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0: 네.
1: 할 때는 사실 금액부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이 피곤했지만 달려갔던 사람들이거든요.
0: 네.
1: 기도원의 300용사들은 결코 막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넘치고 막 주님의 일이다 보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0: 아, 피곤하지만.
1: 피곤했지만 그 길을 달려갔거든요.
0: 네.
1: 아, 이번 기도원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과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할 때 정말 많은 이들이 그 헌신의 대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
0: 맞습니다.
1: 생각을 드립니다.
0: 대전 극동방송이 37년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열매들을 쌓아온 것처럼 2026년 올해는 이제 충북 지역에 청주와 충주 그리고 일원 음성 괴산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대전 극동방송의 방송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그곳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들을 맞이하는 첫 해입니다.
1: 예. 예.
0: 이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이 한 해를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기도원 300명사,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일시한금 헌금입니다. 1년에 한 번 헌금하시면 되고요. 100만 원 헌금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이 지경이 넓어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실 우리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1년에 100만 원 정도는 극동방송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후원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혹은 마음의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천권이 100만이거든요.
1: 예.
0: 아마 더 넓어졌죠. 이제 충북까지 갔으니까.
1: 그렇죠.
0: 그 가운데 300분의 용사만을 기다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시는 분들, 이 사역은 함께 내가 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이라고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예,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요 스폿은 한 2주 동안 여러분과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이 이번 2주 동안 특별히 우리 조화 가족들 통해서 좀 채워지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0: 네.
1: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요.
0: 네.
1: 아, 나는 참여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네. 서운해하시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0: 네.
1: 참여하지 못한다면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정말
0: 네.
1: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군가 그 일에 나설 수 있도록 뒤에서 네. 또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지원 사격도 네. 반드시 또 필요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전극동방송의 기도원 프로젝트 이제 오늘부터 한 2주간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홍보하고 여러분들의 동참을 이제 요청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진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배우

0: 유료 문자 메시지로 기도원 프로젝트 동참 원하시는 분들 기도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정도 목사님의 한 권 한 단어 많이 갔어요. 우리가 진도가 예, 목사님
1: 전도서까지 왔습니다. 예. 야, 전도서까지 왔는데요. 전도서는 지난주 잠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은 잠언이든 전도서든 한 단어를 말하라 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0: 네.
1: 요거는 잠언과 전도서를 비롯한 모든 욥기도 그렇고요. 시편의 지혜시들도 지혜 문학의 정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하기다. 요건데 요렇게 돼버리면 잠언과 전도서의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이제 전도서에서 그러면 하나님 경외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전도서는 특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한 권 한 단어 후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후보는 누림입니다. 누림. 전도서는요. 잠언하고 전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잠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경외가 드러날 때 이 땅에서
0: 네.
1: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 것들 이런 방향으로 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잠언을 보면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 이것들을 잠언이 강조한다면 전도서는 반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맞지만 전도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며 사는 것도 또한 하나님 경외하기에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적 지혜와 전도서적 지혜 둘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할 때 양쪽을 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잠언처럼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건 또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언과 전도서 두 권을 연달아서 주신 이유를 우리가 네. 늘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누림은 왜 그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누림을 말씀하시는가 할 때 전도서의 한 권 한 단어의 또 다른 후보 요건 이제 한 단어는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두 단어를 조합한 하나의 문구인데요.
0: 이제 나오나요?
1: 아닙니다. 이것도 후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 라틴어 문구 두 가지가 네. 전도서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라틴어 문구로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두 개의 문구가 있어요. 네. 메멘토 모리라고 하면 메멘토 옛날 영화도 있었어요. 기억상실증 걸린 남자 이야기였거든요. 메멘토가 기억이에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0: 네.
1: 시간을 잡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왜 전도서가 죽음을 강조할까?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오히려 우리의 유한성 안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더 귀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현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죽음을 기억하라. 어떻게 보면 뭐야 그래서 그냥 세상 그냥 포기하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0: 네.
1: 죽음을 기억할 때 삶이 더 진해지는 거죠.
0: 아, 그렇지 맞아요.
1: 우리가 네. 죽음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하지만 내가 죽음을 기억하고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럼 그 하루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후보였고 전도서의 한 권 한 단어. 사실은
0: 이제 나오죠?
1: 예측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전도서는 이 단어를 빼고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이 땅을 누려야 합니까? 전도서의 한 단어 헛됨입니다. 헛됨.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면 전도서는 이 땅의 현실을 보여준다 했어요. 잠언은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를 말씀하신다면 전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잘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인과응보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줘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헛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국 끝끝내 아무것도 붙잡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다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은 헛되나 창조주 하나님만은 남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까 메멘토 모리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남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 읽으실 때 헛됨이라는 한 단어만큼은 네. 반드시 붙잡고 이거를 붙잡지 못하면은요 잠언적으로 살아갈 수도 전도서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가 붙잡지도 못할 것 때문에 그거 열심히 하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림과 성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됩니다. 헛되다는 것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면서 즐기면서 기쁘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도 하면서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헛됩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0: 극동방송 듣고 충주 쪽에서는 청주 극동방송으로 청주까지 잘 들으면서 왔습니다. 오. 국도로 오는데 산 중에서도 깨끗한 방송이 흘러나와서 잘 듣고 왔네요. 충주에서는 지금 청주 극동방송 중계소가 아니라 충주 극동방송 중계소로 들으신 거예요. 주파수가 104.7 똑같거든요.
1: 주파수는 같지만
0: 예, 이제 충주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아, 그 전파 그렇군요. 때문에 그 산속에서도 깨끗하게 들으신 거예요.
1: 깨끗합니다.
0: 자, 여러분 이제 청주에 이어서 충주 일원 음성 괴산까지 104.7을 통해서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잡아보시고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어느 지역에서 깨끗하게 네. 들려요. 사실 깨끗하게 들린다는 보고보다는 네. 리포트가 어느 지역인데 잘 안 들려요. 조금 찌직거려요. 이러면 네. 그 지역에 맞춰서 이제 안테나 돌아보고. 방향을 이렇게
0: 옛날에는 안 들렸는데 여기서 거죠. 이제 들려요 하는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주, 충주 이 극동방송이 다 대전 극동방송의 중계소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는 이제 대전 극동방송의 그 대가족 살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1: 아, 충북까지 예. 포괄하는.
0: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청주 포럼을 열었잖아요.
1: 예.
0: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전에서 그동안 했던 뭐 포럼 전도 집 집회 그리고 찬양 집회 청소년 집회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목회자와 개척교회 요 교회 돕는 사역들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돕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그 사역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 사역들이 이제는 충주 청주를 통해서도 이제 그 사역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1: 아.
0: 이제 그만큼 지경이 넓어졌고 감사한 예. 일이죠. 그 역사적인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도원 300용사라는 프로젝트로 극동방송이 이 대가족 살림을
1: 예.
0: 한 해 함께 이끌어주실 기도원 300용사 300분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거든요. 일시헌금입니다. 1년에 100만 원 헌금과 함께 무엇보다 기도로 앞장서서 예. 함께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이 시간 초대하고 있는데요. 샵 9330으로 기드온 300용사처럼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내 링크를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이야기는 한 2주간 방송에서 좀 종종 하겠습니다.
1: 예.
0: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내가 1년에 100만 원 정도 후원하면서 기도한다. 극동방송은 충분히 내가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다면 또 적극적으로 동참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시죠 목사님?
1: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기드온 이렇게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카드가 너무 이쁘네요 목사님.
1: 예.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0: 아멘.
1: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0: 네.
1: 내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여러 가지 결단하지만
0: 네.
1: 우리의 그런 결단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나 이거 올해는 꼭 이거 해야지. 안 될 겁니다.
0: 이건 절대 안 해야지.
1: 우리가 하는 힘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0: 아멘.
1: 그러면 성령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거예요.
0: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삶에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 대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나쁜 육체의 소욕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1: 예.
0: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목사님.
1: 그렇습니다. 오늘 그림도 너무 예쁜데요.
0: 네.
1: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이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 샵 9330으로 만나 남겨주시면 함께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6월의 첫날 또 목사님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신나게 출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1: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1: 오늘부터 또 6월 달려보겠습니다.
0: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슬기로운 지구생활 설교 시리즈 7번째 시간, 지구별에서는 혼자는 못 버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참 아름다운 이 지구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별에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고 또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들이 맺고 싶어하는 사랑은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고 또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상처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좀 더 깊이 가까이 갔을 때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게 되죠. 자, 이러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구별의 시간은 외롭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1인 가구가 늘어나겠습니다만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무려 36.1%가 1인 가구입니다. 가구 수로 하면 804만 5천 가구가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주변으로 몰아내고 또 거리를 두는 현상에는 최근 들어 이 AI의 영향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이전에는 같이 협업해야 했던 것이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주변에는 점점 혼자 일할 수 있고 이제는 혼자 일할 수 있고 혼자 일하는 게 편하고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홀로 있으려고 하는 데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오염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죄된 풍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이 관계를 할수록 그 사람 안에 있던 죄성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괴로워지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깝기 때문에 서로 의지했었고 또 서로 도움을 뭐 힘들고 어려워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AI의 발전으로 그 죄성 있는 사람들을 굳이 상대하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갈수록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또 혼자 지내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가 편해지는 삶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

깊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관계를 그리워하고 세월이 갈수록 참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을 점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나중에는 몸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도 있고 기억력도 점점점 흐려질 때도 있고 또 쉽게 잘 넘어지죠. 쉽게 잘 넘어져서 다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쪼여오는데 그 도움을 청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점점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혼자 있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사회이죠. 2024년에 한국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사망자가 3,92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평균 10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 통계는 그 이전해인 2023년에 비해서 무려 7.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갈수록 이 홀로 이 고독사로 끝을 맞이하는 분들이 점점점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홀로 되는 게 이제 관계적인 홀로됨, 또 외로움, 자, 이런 것들로 일상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국가 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이 사회적인 고립도 지표가 2009년에는 31.8%였는데 2023년에는 33%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급박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집안일을 좀 부탁하거나 맡기려고 할 때 나 좀 도와줘 라고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민들이 너무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외로움을 24시간 받아주는 외로움 안녕 120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센터라고요? 외로움 안녕 120.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밤에 혹시 외로우시면 120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120.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한대요. 그런데 언제 전화를 많이 하느냐 봤더니 밤, 심야에, 잠들기 전. 그러니까 이거 콜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밤을 꼬딱 세우는 거죠. 밤에 막 12시, 1시 막 이렇게 졸릴 때 괴로움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이때가 전체 상담의 64.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움이 깊어지고 홀로 있을 때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풍경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느님께서도 이 외로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죠.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한 곳에 드러나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과 나무 철 따라 열매 맺는 식물들이 자라나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딱 한 번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우주에서 딱 하나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있을 동반자를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죄로 인해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두려워하고 또 서로 앞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 했던 일이 뭐냐?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갖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신 그 홀로 있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서로를 거리두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이것이 익숙해진 삶의 형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류의 어려움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오늘 구약 전도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인류의 비극에 대해 맞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히브리 원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낫다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 토브라는 말은 그냥 더 좋다 이런 뜻에 머물지 않고 선하고 올바르고 아주 만족스러운 이상적인 상태를 토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낫다라는 건 이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창조 설계의 본래의 의도에 충실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홀로 있을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언제냐? 넘어질 때죠. 넘어질 때 일으킬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붙들어 일으킨다라는 말은 강하게 붙잡고 세워준다라는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혼자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죠. 근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강력하게 붙들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따뜻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겨울에 같이 있으려고 따뜻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몸에 열이 많든 적든 온기가 필요합니다. 육체의 온기뿐만 아니라 정서의 온기, 마음의 온기, 영적인 따뜻함까지 포함을 하죠. 그 온기를 같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그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전도서는 이 두 사람의 온기를 넘어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죠. 근데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실도 그렇습니다. 한 가닥일 때, 두 가닥 꼬을 때, 한 가닥보다는 두 가닥 꼬우는 게 한 두 배 이상 이제 강력하지요. 그런데 세 가닥으로 꼬면 그 인장 강력이 10배에서 20배까지 확 올라갑니다. 이게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도 크지만 둘과 셋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 에덴 동산의 관계를 투영합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보시면 아담이 혼자 처음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둘이 돼서 둘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공동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삼겹줄의 공동체였죠. 자,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생겼어요. 그런데 둘이 다가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말하는 삼겹줄의 구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에덴의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 물론 강하지만 우리 사이에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야, 그분의 사랑으로 부어져야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리적으로는 주변에 사람이 참 많죠. 스마트폰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고 SNS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의 삶을 보면 대부분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에서 AI를 찾을 수 있습니다. AI를 찾으면 언제라도 새벽 3시에라도 응답할 수 있죠. 하지만 AI가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함께 넘어질 때 격려해서 일으켜줄 수 없고, 무너질 때 달려와서 안아줄 수 없고, 외롭고 힘든 밤에 그 체온을 함께 나눠줄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AI는 내 고통 속으로 들어와 함께 울어줄 수 없고 함께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AI가 나를 위한 것 같지만 AI는 그저 0과 1의 숫자로 연산할 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온기, 이거는 AI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막 발전해가면서 점점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서로 함께 무엇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이 지나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삶을 나누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게 나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죠. 손이 아프면 머리가 느낍니다. 발이 차면 몸 전체가 움츠러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지체가 긴밀하게 연결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요, 격려하고요. 그리고 오래가는 모임도 있습니다. 한 번 모이면 죽을 때까지 흩어지지 않은 모임도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끝까지 가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를 보시면 363쪽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불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먼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돌아본다. 카타노에오. 서로 주의 깊게 살피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집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한 사랑으로 진심으로 관철하고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격려한다고 합니다. 여기 격려한다는 말은 강하게 자극하고 불을 붙인다. 그러니까 서로를 긍정적으로 넘어져 있지 말고 같이 가자. 주님의 사랑으로 자극하고 함께 불을 붙이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지 않는 건 뭐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굳이 이렇게 자꾸 자주 모이냐? 너무 많이 모인다. 그만 모이자. 한 달에 한 번씩만 예배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모이기를 자꾸 피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더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오직 권하여 그럽니다. 오직 권하여 이 권하여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를 의미하는데 이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같이 격려하며 말해준다는 거죠. 이게 사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기도 한데 보혜사 성령의 역할과 같이 서로 곁에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자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발가벗음이 용납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잘 될 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무너질 때, 상처받았을 때, 실패했을 때 오는 곳이어야죠. 어떤 분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성공해서 다시 오는 게 무너지고 힘들 때도 같이 가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죄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복음은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죠. 이단에 있다 왔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흠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돌아온 것을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올 때 막 뛰어갔죠. 뛰어가서 야, 근데 하나 물어보자. 너 통장 잔고에 얼마 남았니? 안 물어보셨어요. 다 파산한 거 알고 어서 와라 하고 품어주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는 곳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연장이 아니라 또 잘 포장된 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의 병원과도 같은 종합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온 겁니다. 병자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세 번째로는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내 힘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는 곳이어야죠. 그리고 그 나눔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이 고립되고 외로운 지구별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가 되죠. 말로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나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되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0: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참된 사랑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새 노래가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부르지 않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별은 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곳이지만 생각보다 외롭고 차가운 곳입니다. 혼자서 버티기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죠. 넘어지고 씻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의 사랑과 체온이 나누어지고 주님과 함께 새 겹줄로 강하게 서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함께 건강하게 같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내 힘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외롭습니다. 또 때로는 힘이 들고요. 때로는 괴롭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가가면 상처받는 것이 세상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하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예수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아프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괴롭고 슬픈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일어나 밥을 먹으십시오. 일어나 물을 마셔주십시오. 고생한 나, 애쓴 나, 아픈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겨운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아하는 맛난 음식을 먹여 주십시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돌봐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잡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극동방송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지금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2: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이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에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모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더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3: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만납니다. 인천 시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그리고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입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십니다.
1: 아침에 이제 저희 집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극동방송을 아침부터 이제 아내가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아침 준비를 하고 가족들이 그런 일상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70대대로 차량을 운전한다든지 혹은 이제 특별히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일과 중에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 극동방송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합니다. 박상현 목사님은 방송 선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

0: 꿈이 있습니다.
1: 이 원래 방송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극동방송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교할 때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하면은 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사역의 한 파트너로 방송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매월 제가 이제 이 100분의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후원을 이제 증가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전파 1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1분 전파 선교사, 그리고 2분, 3분, 5분,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감당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박상현 목사님은 100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선교의 열매를 나누게 하시며 또 복이 있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물론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가 다 정도 영원권에 힘쓰고 있지만 이 환경은 지금 환경의 제한을 좀 아무래도 받고 있거든요. 마음껏 나가서 못 전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방송이라는 매체는 관계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이 전파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이 간절한 거예요.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환경일지라도 방송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전파돼야 된다는 거.
1: 주계장막, 철회장막, 휴전선 모든 장벽을 넘어 극동방송의 전파가 복음을 싣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전파가 닿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믿음의 하늘가족과 많은 교회에 방송선교에 함께 힘쓰자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0: 우리 이 땅에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물론 교회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 힘써야 하지만 대교회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우리 방송, 이 국정방송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당연히 십시일반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애분 소견입니다. 저는 늘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물론 믿는 자,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니 방송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을 각각 목소리로 만났습니다. 인천시 온교회 박상현 목사님, 하늘가족교회 임지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두 분처럼 전파선교사로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0: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식장산, 청주부모산, 음성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청주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남대학교가 8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제3회 한남대학교 청소년 찬양축제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창, 중창, 밴드, 듀엣, 솔로, 워십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남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0: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CCC가 8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신학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원데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 달빛마을 김상진 목사님 등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와 사역자를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C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제자들 선교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대전 헬몬 수양관에서 DFC1318 청소년 캠프를 진행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캠프로 진행되며 교사를 위한 강의와 교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제자들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대전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대전평안교회에서 2026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코기토 차일드 연구소 박진희 소장을 초청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일학교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논산한빛교회가 6월 19일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위한 라마나욧 부흥성회를 엽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복음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제나하우스 성경통덕원이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중리에 위치한 나무숲교회에서 제13회 말통축제를 엽니다. 레제나하우스 대표 조상현 말통 목사님과 함께 룻기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통독하며 각자 준비한 반찬과 간식으로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제나하우스 성경통덕원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